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9월 2일 수요일 노래 하나 추억 둘 저는 최소영입니다. 인간의 기억력이 매 순간 똑같은 정도의 선명함으로 모든 걸 다 기억한다면 약간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얼마나 힘들까요? 뭐 좋은 것도 있지만 빨리 털어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은데 다시 기억해내더라도 덜어는 좀 잊어버렸으면 하는 것들. 이건 절대 안 잊고 이구지구 막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 그건 너무 힘들죠. 생각만 해도 무겁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로 혹은 뭐 지난주, 지난달에 있었던 일로 자꾸 감정이 엉키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미 지나간 거, 또 그래봤자 의미가 없는 거라면 의미 없이 감정만 낭비하는 거 아닐까요? 아무리 속상해도 금세 잘 잊고 다시 앞을 보는 거, 그게 정말 대단한 능력 같습니다. 사람만이 가진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속상한 일이 있으시다면 너무 길게는 가지 마시고요. 딱 하루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24시간 주기로 자동 삭제되는 그런 기능을 한번 꺼내보시죠.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수요일 3부는 추억을 공유하고 음악을 공유하는 추억 하나 노래 둘 함께합니다. 코너 이름이 추억 하나 노래 둘인데 월수금 이 참여 코너가요. 가끔 노춘대 추노라고 잘못하셨어요. 요즘은 좀 줄어들었지만 그런 문자 진짜 많이 왔었어요. 추억 하나 노래 둘은 월수금 참여 코너의 이름입니다. 자, 놓쳐오시는 방법이에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이고요.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 둘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돼요.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 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 둘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맡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덤마루 길 잃은 친구에게, 이범용 한명운의 꿈의 대화 두 곡이에요.

짧은 글, 긴 여운. 아무리 화려한 디지털 세상이 오더라도 개와 고양이와 사람의 눈빛은 아날로그. 달팽이가 풀잎을 기어가는 속도는 아날로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영원한 아날로그. 가끔 힘든 순간이 오면 언젠가 나도 누군가를 힘들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본다. 누군가가 미워질 때면 언젠가 나도 그렇게 미움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해본다. 상처 때문에 아파하지 말자. 미워하고 욕하지 말자. 굳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입을 더럽힐 필요가 없다. 언젠가 나도 누군가를 힘들게 했을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또 하나의 용서다. 둥근 것을 떠올리면 기분이 좋아진다. 둥근 밥, 둥근 말, 둥근 미소, 둥근 생각, 둥근 마음. 당신 이 세상에 와서 그렇게 둥그러지고 있는 거 맞죠?

이상은의 둥글게였습니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황중환의 아픔을 돌보지 않는 너에게였습니다. 살다 보면 상처를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또 피할 수 없을 때도 있고요. 뭐 나도 모르게 남에게 주기도 한다는 생각을 저도 종종 합니다. 삶과 상처는 어쩔 수 없는 짝꿍 같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이유로 상처를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한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려야 뗄 수 없는 짝꿍이라도 상처가 남길 수 있는 후유증은 안 만들어야겠죠. 없어야겠죠. 이렇게 저렇게 나와 남을 위로하고 감싸는 방법, 그걸 알려주고 싶은 책 같아요. 소리 없이 찾아오는 아픔에 익숙해지지만 말고 마음의 고통을 외면하지도 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영원한 아날로그. 영원한 아날로그다 보니까 거기에 뭔가 문제 해결 방식을 디지털 쪽으로만 생각을 하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역시 소통도 아날로그 방식으로 진짜 찐 마음을 전해야 될 때 뭐 사과를 해야 된다거나 양해를 구해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군다나 무조건 아날로그 방식. 그게 진정성이 느껴지는 방식이 아닐까 싶어요. 그냥 뭐 예를 들자면 요즘에 워낙 이제 SNS로 소통을 많이 하는 시대다 보니까 물론 이게 받아들이는 게 세대 차이는 있긴 나긴 나더라고요. 저만 해도 이렇게 뭐 메시지 하는 것보다는 급하면 전화해서 전화로 얘기하고 제일 좋은 건 만나서 면대면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그게 안 된다면 전화로라도 목소리를 들어가며 얘기를 하는 편인데 점점 이제 내려갈수록 이제 그 시대의 문화하고 특징이니까 그걸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정말 짧고 간결하게 본질만 요약만 그리고 항상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좀 기록을 남기는 뭐 이런 어떤 정서에서 그걸 좀 잘못 받아들이면 굉장히 뭔가 삭막해 보이고 인간미 없어 보이고 뭐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적절히 잘 활용하고 그 중간점을 찾는 게 제일 좋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아직도 많은 것들이 아날로그일 때 가장 빛을 발하는 그런 것들에서 상처받거나 그럴 때 더더군다나 이왕이면 아날로그 방식으로 해결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이 글을 읽는 내내 해봤습니다. 자 모두 안녕하세요로 시작하는 인사 2부의 문자 제대로 보고요. 1부 끝곡으로는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 전해드릴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2부로 오셨습니다. 2부 첫 곡 전람회 기억의 습작 들었습니다. 이 노래 저는 오랜만에 들었네요.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부산 갈매기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7927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현영숙님인가 왜? 그죠? 네. 그리고 신복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황금배려님, 네, 소디님, 효서피디님이라고. 우리 피디 깜짝깜짝 놀라 자기 이름까지 나오면 안녕하세요 라고. 오늘은 아침 공기가 상쾌하네요. 안양천으로 걷기 중 노치와 해피모닝입니다 라고. 안양천에 많이 그 천변에서 운동 많이 하시죠. 네. 그리고 6328 뒷번호 쓰시는 분도 오셨고요. 경민님 반갑습니다. 3047 쓰시는 분도 어서 오세요. 늘 라디오와 함께 할게요 하셨고요. 9319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가 오질 않는데 올듯말듯 오락가락한 날씨입니다 라고. 요즘에 무슨 그런 보험에 대한 상담 같은 거 이런 거 믿어도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보험이라는 게 내가 명확하게 다 이제 알고 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 가입할 당시에 뭔가 뭐 지인의 소개로 어떤 갑자기 그때 너무나 필요한 것 같아서 뭐 이러다가 급하게 들고 나면 정확하게 내 보험이 어떤 건지 뭐 내용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 번씩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재설계해 주신다고 많이 이렇게 상담 안내 전화 같은 것들이 오죠. 오는데 무조건 이건 다 사기야라고 생각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필요하다면 예, 뭐 받아보시고 정확하게 무료라고 하면 진짜 무료인 것에서 정확하게 하시고, 예, 뭔가 좀 이상하게 흘러간다 그러시면은 빠르게 결정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상담을 앞두고 있으신데 걱정이 좀 돼서 얘기를 해주셨나 봐요. 일단 명확하게 내 것에 대한 어떤 파악은 분명히 해놓고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향기님도 어서 오세요. 흐린 아침 커피 한잔하면서 함께합니다 라고. 그러게 향기님 문자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하셨는데 잘 지내시는 거죠? 늘 듣고 있는데 문자 참여가 오랜만인 거죠? 전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5032 쓰시는 분도 어서 오세요. 어느덧 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9월 독서의 계절이 왔네요. 그래도 남부 쪽은 한낮은 너무 덥다고. 그렇죠. 아직도 서울은 한낮은 많이 덥고 점점 이제 아침 저녁 변화가 좀 크게 느껴지다가 한낮 기온도 좀 달라지고 서서히 그러겠죠. 그런데도 9월, 10월 한 중순, 초순, 중순까지는 이제 태풍이 좀 자주 발생하니까 이것도 잘 챙겨야 되고요. 1328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이영희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775 있으시는 분, 부산 김창성님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창성님은 늘 충성. 저도 충성입니다. 노래 좀 듣고 갈게요. 스티비 원더의 레이틀리 준비했고요. 한 곡을 더 들어볼까요? 조지 마이클의 키싱 어 풀까지 두 곡입니다.

조지 마이클의 키싱 어 풀, 그리고 먼저 들으신 노래는 스티비 원더의 레이틀리였습니다. 아, 현동수님이 백일홍이 곱게 피었네요 라고 사진을 주셨네요. 진짜 꽃들은 언제 봐도 참 곱네요. 그렇죠? 최승현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바란다고. 저도요.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아, 이번에는 부산갈매기님 신청곡을 한 곡 들을까요? 노라존스의 Don't Know Why 원하셨네요.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 함께 하셨어요. 3786 뒷부를 쓰시는 분이 Don't Know Why 좋아하는데요. 저도요. 라고 네 함께 들어주셨으면 됩니다. 신청해 주셨던 분은 부산갈매기님이고요. 아 자켓도 사진도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노래 하나 추억들 이제 2부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또 제가 3부 준비하고 있을게요. 오늘은 추억 사연 만나는 날이죠. 썬레이의 다람쥐님 신청곡이에요. 샌프란시스코 스트릿 이 곡을 2부 끝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1967년 중동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항공편을 돌려 이스라엘 필하모닉과 위문 공연을 열었던 지휘자 주빈 메타. 이 노장 지휘자가 최근 또 한 번 세계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네타냐후 정부의 가혹한 팔레스타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올해 예정된 이스라엘 일정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선포한 것인데요. 스스로를 인도의 유대인이라 부를 정도로 깊이 사랑해온 이스라엘이었지만 잘못된 침략과 분열 앞에서는 단호히 보이콧을 선택하며 진정한 인류애의 가치를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올해 90세를 맞는 그는 말합니다. 아랍인과 유대인이 서로 껴안는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청춘 캠페인 뮤지션의 청년 정신을 배우다. 한국의 생명 허브 원광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돈이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인과품 1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백숙교당 덕산 김삼덕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부인 공타원 김경심, 자녀 김연경, 김지혜, 사위 크리스토퍼,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노래 하나 추억 둘 3부 첫 곡입니다. 버나들 젊은 미소.

0: 반짝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 하나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자, 오늘 3부는 월수금 참여 코너 수요일이니까요. 지난날의 이야기 꼭 지난날의 이야기만 되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주시잖아요. 지난날의 이야기가 들어가는 건 이제 추억이라는 키워드가 있다 보니까 너무 추억하고 상관없는 그런 얘기는 잘 안 주시니까요. 편안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래는 반드시 두 곡 이상 직접 골라주셔야 하고요. 자, 언제나 여러분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 문자 중에 조금 길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요. 그래도 그 정도 분량으로는 좀 안 돼서 소개가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혹시라도 내가 전에 보냈는데 추억사연 소개가 안 되던데 하신다면 분량이 조금 적었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노래 하나 듣고 사연 만나러 갈 건데요. 오늘 최승현님 그리고 향기님도 이선희의 노래를 골라주셨더라고요. 다른 노래를. 그래서 한 곡을 어떤 곡을 전해드릴까 하다가 오늘은 향기님이 신청하신 이선희 피처링 찬열의 안부 준비했거든요. 이 노래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억 하나, 노래 둘. 걸어온 시간만큼 늘어난 추억들, 그 시간을 돌아봅니다.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떠오르는 노래들도 많죠. 추억 하나, 노래 둘. 오늘은 뒷번호 8630 쓰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저에겐 고등학교 절친이 두 명 있습니다. 흔한 말로 우리는 삼총사예요. 친구 1호는 저와 3년 같은 반, 2호는 1년 다른 반. 이렇게 지내온 친구 사이인데요. 대학은 다 달랐지만 보통 대학 가면 흐지부지 사라지는 인연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너무나 돈독한 사이입니다. 친구 1호는 서울에 사는데 2호는 부산에 살아서 자주는 못 봐요. 2호는 아이도 저희보다 조금 어려서 이제 중3이고요. 1호와 저는 이미 수능 졸업, 약간은 여유 부리는 대학생 엄마들입니다. 그런데요, 애들 입시 전에는 이것만 지나가면 내 세상이 될 줄 알았거든요. 늘 몇 년만 버티자 하는 식으로 주문도 외웠고요. 하지만 산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다는 걸 이젠 확실히 알겠습니다. 끝이라는 건 없죠. 이 정도면 됐다 싶은 지점도 없고요. 저는 딸인데 1호는 아들이라 곧 군대에 갈 거고요. 2호는 내년에 이제 고등학생 엄마로 더 힘차게 입시 정보를 모아야겠죠. 사는 것도 멀고 늘 SNS로 서로의 이야기를 올립니다. 그나마 멀리 있어도 또 끊어지는 느낌이 없는 비결이죠. 2호의 시댁은 일찌감치 명절은 좀 프리하게 보내도록 만들어주셔서 이번 추석엔 서울 친정 와서 며칠 있는데요. 그때 신나게 수다도 떨자며 두 번 세 번 다짐 받듯이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희 둘에게요. 2호가 보기엔 우리 둘은 뭐 그리 대단히 신나는 인생을 사는 줄 알았나 봐요. 2호 친구가 보기엔 애들 다 키웠으니 홀가분함? 그런 식이 아니냐는 것 같은데 사실 아직 학생이고 취업도 해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하고 우리도 지금껏 여차하면 친정 부모님 찾는데 과연 진정 홀가분한 시기가 올까 싶네요. 2호 눈에만 보이는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여전히 아침에 나가는 딸한테 늦지 말라고 잔소리, 일찍 나가라고 잔소리, 밥 먹으라고 잔소리, 입이 아프고요. 저렇게 해서 나중에 시집이나 갈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우리 엄마도 그랬겠죠. 그러고 보니까 진짜 어른들 말씀 다 맞습니다. 용돈 받아서 공부하던 그 시절이 최고예요. 공부만 하면 되는 것을 그때는 왜 그렇게 힘들어했을까 싶고 우리 레퍼토리예요. 노추 가족들도 비슷하신가요? 고등학교 시절 저희의 애청곡들 신청해 보겠습니다. 양파 애송이의 사랑 이기찬 플리즈.

이기찬의 플리스, 그리고 먼저 들으신 노래는 양파의 애송이의 사랑이었습니다. 진짜 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들었던 노래니까. 그리고 세 분이 이렇게 우정을 길게 쌓아오신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이 노래를 들으니까 이 노래가 나올 때쯤에, 한창 사랑받을 때쯤에 세 분이 고등학생이었겠구나, 그 상상을 잠깐 해봤습니다. 뭐 그냥 별거 아닌데도 같이 모여서 수다 떨면 그냥 너무 즐겁잖아요. 모든 게 너무 신나고, 이런 삼총사들끼리는 얼마나 재미있어요. 근데 각자 사는 게 바쁘고 그래도 맞습니다. 요즘에 이제 SNS의 좋은 기능은 이런 거죠. 물리적으로 멀리 있어도 또 끊어짐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걸 잘 활용하고 계시군요. 그러면 이번 추석 연휴에는 어떻게 하루 정도, 한나절이라도 세 분이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실컷 수다 떨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길 바랍니다. 이게 또 늘 SNS로 서로의 안부를 공유하고 있지만 또 직접 만나서 같이 이렇게 수다를 떨어야만 맛깔나게 되는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편하고 그런 사이는 진짜 한 실제로 얼굴 본 게 뭐 한 1년 만에 보는 거다, 그래도 SNS가 없더라도 어색하지 않고 뭐 끊임없이 얘기할 수 있고, 뭔가 막 일일이 그때 상황을 다 설명해야 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이가 진짜 편하고 좋은 사이죠. 우리 세 분의 우정이 앞으로도 더 쭉 이어가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근데 두 분은 그래도 서울에 있으니까, 같은 곳에 계시니까 그래도 뭐 가끔 잠깐 뭐 얼굴 볼까 이런 건 되잖아요. 우리 부산에 계신다고 했나요? 부산에 계시는 2호 친구분은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이가 지금 혼자 나이 차이가 조금 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 그 뭐 소외감, 서러움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만 약간 여기에 혼자 있는 그런 외로움이 좀 있긴 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이번에 만나시면 좀 털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먼저 경험해본, 입시 해본, 준비해본 사람으로서 좀 정보도 많이 주시고, 친구끼리 얼마나 좋아요, 그쵸? 제가 소정의 선물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4부에도 이어갑니다. 샵 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3부 끝곡으로 김광진의 편지 전해드립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뽑히고 원천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마르나니 인생에서 신앙은 뿌리요 수행은 원천이라 신앙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역경 난경에도 꿋꿋하여 굽히지 아니할 것이요 수행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유혹에도 초연하여 평온함을 얻느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4장 법문입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제어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4부로 오셨습니다. 4부 첫 곡은 처음 참여를 하신다는 제가 닉네임 때문에 한참 웃었는데 김포 청설모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폴 매카트니 Another Day 전해드렸어요. 아니 그 닉네임을 너무 고민하셨대요. 그런데 다람쥐님이 자주 나와서 원래는 다람쥐를 하려고 했는데 아 근데 포기는 안 되고 이래서 김포 청설모로 했으니까 잘 봐주세요 라고 써주셨더라고요. 그러면은 아 그래서 예전에 제가 기억하는 어떤 분들이 그 한때 저희가 생선 쪽에 약간 좀 많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닉네임이 끝도 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떤 분이 이걸 정하니까 약간 또 이분은 이런 걸 하고 해서 근데 그때도 아 이걸 내가 하려고 했는데 뭐 이런 분이 계셨거든요. 그리고 한번 제가 그냥 숫자로 이제 넘버링을 해드린 적이 있나 그랬는데 불편하니까 결국 바꾸시더라고요. 아무튼 좋습니다. 청설모님 제가 김포 청설모님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또 뭐 언제든 다른 거 생각나시면 하셔도 좋고요. 이대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람쥐님이고 뭐 청설모님이니까 나쁘지 않은데요. 반갑습니다. 듣기만 하시다가 드디어 이렇게 참여를 처음으로 해주셨군요. 문자 참여를.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6508 뒷번호 쓰 현선님. 현선님이 아 수다 떨고 싶은 친구들 너무 많네요. 저도 그런데 항상 마음뿐이고 쉽지 않아요. 여러 명 모이는 건 더 힘들죠. 여자들은 모이면 하루 종일도 수다 떨 수 있는데 남자들도 그렇다면서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같은 공유할 수 있는 교집합의 추억이 있는 사이라면 뭐 남녀의 문제겠습니까? 시간만 된다면 그럼요. 남자들도 이걸 굳이 수다라고 표현할까 그렇지만 정겨운 대화 아닙니까? 정겨운 대화. 글쎄요. 뭐 진짜 옆에서 밥 챙겨주고 그러면 하루 종일도 함께 모여 앉아서 뭐 얘기 나누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보통 이제 만나면 뭐 살아온 얘기도 할 것이고 일상의 에피소드 또 한창 애들 키우면 애들 얘기 많이 할 거고 그렇죠? 생활에 관한 얘기들을 하겠죠. 아니면 제가 모르는 우리는 만나면 이런 얘기합니다 뭐 그런 거 있으세요? 특별한 얘기 아 그런 건 있을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어느 분야에 조금 박식한 친구가 있으면 이제 그 친구한테 막 묻는 거죠. 뭐 요즘 같으면 예를 들면은 뭐 주식 얘기도 하고 그쵸? 애들 교육 문제 뭐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그러겠죠. 9319 쓰시는 분이 남자들은 안 그래요 소영님 하셨는데 안 그래요가 어디가 안 그래요? 아 하루 종일도 수다 떨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안 그렇다는 걸까요? 남자들은 그렇게까지? 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요? 제가 아는 남자들은 수다를 좋아하는 남자들이어서 그런 걸까요? 그냥 뭐 같이 떠들고 얘기하고 그래도 하나도 이질감 없이 하루 종일, 하루 종일은 아니겠죠. 한나절 막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수다 떨고 그러면 우리 뭐 거기 그거 한번 보러 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쇼핑이다 그러면 그것도 어렵지 않게 같이 가서 뭐 하고 네.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뭐 개인차도 있을 것이고 시대에 따라서 네, 남자들의 어떤 남자는 이래야 돼 그런 것도 좀 바뀔 것이고 8279 쓰시는 분은요. 저희도 모임 한번 하려면 한 달 전에 미리 잡아야 해요. 다들 삶이 바빠서. 그렇죠. 나, 너 이렇게 두 명이 만나는 것도 갑자기 아우 야 오늘 이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예, 약속이 또 어긋나잖아요. 예. 혼자가 아닌 이상은 언제든 근데 수가 많아져서 더 힘들겠죠. 아무래도 조율해야 될 것들이 더 많으니까. 그리고 7824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7824 쓰시는 분도 이거 이게 약간 화두가 됐어요. 모임하면 꼭 중간에 빠지는 친구들 아 아니래옵니다 하셨는데 뭐 일정상 어쩔 수 없이 미리 중간에 이제 빠지고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친구가 항상 그 친구라면 아 그건 좀 예, 원성을 살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은 뭐 어쩔 수 없는 이때 이분은 일을 해야 되니까 누구는 일찍 가야 돼 뭐 이런 건 어쩔 수 없는데 쓱 와서 아 나는 좀 가봐야 되겠다 이게 항상 같은 사람이라면 그쵸 그건 뭐 친구들 사이에서 합리적 의심 같은 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0016 쓰시는 분도 남자든 여자든 모여서 할 얘기가 많다는 건 그만큼 함께한 세월이 길다는 거 아닐까. 아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공유할 수 있는 추억이 많다는 거, 언제 얘기해도 또 신나고 또 재미있고 이런 사이는 아무래도 학창시절 친구가 최고인 것 같아요. 학창시절 에피소드만 얘기해도 아유 그럼 하루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아 9319 쓰시는 분이 필요한 말 외에는 안 그렇습니다. 아 이거 문자 소개해드려도 되는 거죠? 우리 집 사람 말이 조금 많아서 그것 때문에 좀 힘들다고. 저는 조용한 거 좋아. 이건 두 분의 결이 좀 달라서 그쵸. 이런 경우는 이게 좀 힘들 수 있죠. 뭐 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나는 좀 이렇게 조용하고 정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막 끊임없는 수다, 끊임없는 호응 이런 게 필요한 자리가 좀 피로감을 빨리 가져올 수 있죠. 사람에 따라서는.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뭐 남자든 여자든 만나서 이야기 보따리 풀다 보면 뭐 한낮에 거뜬한 거 이건 뭐 남자고 여자고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러게요. 모이면 할 얘기는 참 많은데 항상 저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네. 만나고 싶고 정겨운 얼굴들은 너무 많은데 아마 이 생각은 다들 비슷하실 거예요. 문자는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현선님이 신청하신 노래를 지금 준비할게요. 팝송이 계속 나와서 귀 기울였는데 3부에 또 가요가 나와서 이 정해진 게 있나 하셨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분위기 봐서 좀 흘러가는 게 있습니다. 일단 2부에 약간 팝송에 시동을 건다? 그런 표현도 어떤 분이 하시던데 그것도 맞습니다. 신청하신 노래 카펜터스의 There's Kind of Hush 전해드려요.

카펜터스의 There's a kind of hush 전해드렸어요. 2107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혜선님도 와 계시는데 혜선님은 우리 집안 유전자가 다 시끌벅적 끊임없는 대화 영원히 닳지 않는 배터리처럼 밤새고도 떠들 수 있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다 똑같아요. 이건 집안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 용응하셨는데 진짜 좀 그런 것도 있겠죠? 약간 어릴 때부터 좀 그런 환경에서 크고 그러면은 은연중에 습득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은 일단 기질 자체가 본인은 좀 정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친척이 많대요. 어렸을 때 뭐 명절이다 뭐다 해서 모이면 다 모이니까 네. 잠깐씩 왔다 가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한꺼번에 다 모이는 그런 때에 정말 집에 있는 것도 힘들 정도로 자신은 거기에 섞이질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주 특이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좀 비슷비슷한 결도 많고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그리고 막 밤새 막 얘기하시고 그런 걸 이제 보면 애들도 좀 비슷하게 크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고 약간 조용하니 예, 정막한 거 즐기는 또 그런 분들은 똑같이 얘기를 해도 얘기에 막 이렇게 살도도 안 붙이잖아요. 필요한 말 막 그게 막 또 뭐 정없다 이런 게 아니라 그 결은 또 그 결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가 뭔가 되게 재미있는 그 얘기거리가 됐었나 봐요. 진짜 많은 분들이 얘기를 주셨는데 은지님 거까지 좀 볼까요? 은지님은 무남동료 외동딸로 커서 식구들 많은 대식구 시댁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제는 제가 앞장서서 얘기 꺼내고 모임 잡고 합니다. 세월이 무서워요. 라고. 그럴 수 있죠. 무남동료 외동딸이었으면 진짜 처음에는 너무 적응 안 됐을 것 같아요. 이런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 노래를 한 곡 전해드릴까요? 3862 뒷번호 쓰시는 분이 신청하신 곡 아메리카의 벤츄라 하이웨이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아우, 제가 모임에 관한 얘기를 한참 떠들다가 우리 독수리님 문자도 못 보고 보긴 봤었는데, 그쵸, 독수리님 기분 좋은 수요일입니다 라고 좀 늦었슈 하셨는데 제가 소개가 더 늦었슈. 오늘도 반갑습니다. 김선숙님, 알타리 씨 파종하고 내려와서 마시는 라떼는 완전 꿀맛이네요. 어제는 영화 보고 왔어요. 모레 또 가요. 좋아하는 영화도 보고 이런 지금이 행복하네요. 오늘 점심에도 친구들과 집에서 점심 먹어요. 최고의, 예, 최고의 점심, 최고의 여가생활. 그렇죠. 그리고 8163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황금베레님은 한 번 더 또 감사 인사를 남겨주셨고 너무 감사해요. 제가 항상 감사해요. 오늘 끝곡을 지금 준비해놓고 있는데 오늘 되게 묘한 날이에요, 여러분. 같은 곡을 여러분이 뭐 두 분 이상 골라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죠. 하루에 여러 곡이 그럴 때도 있고요. 또 오늘도 그런 날이긴 한데 무려 세 분이 김현식의 노래를 골라주셨는데 심지어 내 사랑 내 곁에가 두 곡이고 다른 곡이 한 곡인데 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8279 쓰시는 분은 리메이크된 버전을 신청을 하셨고 4015 쓰시는 분 회원님 이렇게 모두 김현식의 노래를 골라주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노출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원곡 위주로 많이 전해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고민을 하다가 내 사랑 내 곁에 김현식의 목소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래 전해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보통 사람들은 항상 조용히 앉아서 좌선하고 염불하고 경전이나 읽는 것만 공부로 알고 실지생활에 단련하는 공부가 있는 것은 알지 못하나니 어찌 내정정 외정정의 큰 공부법을 알았다 하리요. 무릇 큰 공부는 먼저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여 원래 착이 없는 그 자리를 알고 실생활에 나아가서는 착이 없는 행을 하는 것이니 이 길을 잡은 사람은 가히 나를 기약하고 큰 실력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9장 말씀입니다.
7: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요, 천명은 하늘에서 비 오듯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발끝에서부터 올라오는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마음이 바르고 옳은 일을 하면 그 복이 한량없을 거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창작성가 감사의 문.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9월 2일 수요일에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오늘은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12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경우를 자주 보곤 합니다. 나에겐 좋은 일이 왜 안 생기는 걸까? 복이 왜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하기보다 스스로 복을 짓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것처럼 바른 마음과 옳은 시선으로 값진 노력의 결실을 맺는 날들이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하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마음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산책, 원불교 용어와 상식을 좀 더 쉽고 깊이 있게 알아보는 원소 피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한 달에 한번 만나는 시간이죠. 귀로 읽는 월간 원광 잠시 후에 함께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원소 피키워드 이어갈게요. 성가 183장 오늘 아침 좌선 때 데이식스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0: 원소 픽 키워드.
1: 원소 픽 키워드. 오늘 만나볼 키워드는 수의단어입니다. 수의단어는 수의 단원들로 구성된 원불교 교단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수의단에는 종법사를 단장으로 하고 선거로 선출한 남녀 각 9명의 정수의단과 선출된 정수의단이 선출한 출가교도 8명의 봉도수의단, 재가교도 8명의 호법수의단으로 구성되는데요. 정수의단은 남녀 각 1명의 중앙과 8명의 단원으로 구성되고요. 봉도수의단과 호법수의단은 남녀 각 4명씩을 둡니다. 모든 수의단원의 임기는 6년이고 재임할 수 있습니다. 또 수의단에는 교단의 삼권분립, 즉 교정과 감찰, 입법에 있어서 입법기관에 해당하며 교단의 최고 의결기관인 동시에 종법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종법사의 자문기관이기도 합니다. 교단의 의결기관으로서 제가 출가의 대표로 구성된 중앙교회가 있지만 수의단회가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수의단회가 교단 통치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수의단회 기능을 명실상부하게 발휘하기 시작한 것은 창립 제2대 이후부터였는데요. 창립 제1대에도 수의단회가 구성돼 있었지만 당시엔 수의단 보궐단원 선거 이외에 별다른 의결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고 오직 개별적으로 대종사님의 상담력 내지 자문력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원기 38년이었던 1953년 제1대 성업 봉찬 사업이 끝나고 창립 제2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수의단에는 교단의 중요한 일을 직접 계획했고요. 모든 일을 관장에 처리하는 지금의 수의단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원소 피키어드, 오늘은 수의단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성가 16장, 이 땅의 새 회상이, 수의단 찬가 듣고 옵니다.

교당에 다닌 지 오래된 교도님들과 대화해보면 마음 공부가 들을 때는 쉬운 것 같은데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왜 이 공부가 어렵다 또는 안 된다고 말할까? 그 원인을 살펴보니 자신도 모르게 늘 부정적인 마음의 씨앗을 심고 있다는 것이 발견됐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진실은 마음밭에서는 잡념을 없애려고 하면 더 생긴다는 점이다. 초심자가 좌선을 할 때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이 원리다. 잡념이 올라오면 이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라고 한다. 수심결에서도 능히 끊으려는 그 마음이 곧 도적이다 했고 증도가는 망상을 제거하지 말라고 일러주셨다. 망상이나 잡념 자체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게 두면 되는 것이다. 대종경 수행품 59장을 보면 대종사님께서는 현실의 밭을 비유하며 악심이 나면 제거하고 또 제거하여 악심은 없애고 양심만 남게 하라고 하셨다. 이 법문의 참뜻은 마음 농사는 직접 잡초를 뽑듯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직 온전한 생각만을 심으면 잡념은 순간 제거된다. 일상수행의 요법에서도 심지에 요란함과 어리석음 등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을 세우자고 했다. 일어나는 마음을 없애려 하지 말고 어둠 속에서 불을 켜든 마냥 자성불을 밝히라는 것이다. 불신과 탐욕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 분, 의, 성을 세우면 된다고 하셨다. 망념을 없애려 하는 그 마음이 또다시 망념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속상한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이때부터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 여기에서 다른 생각으로 돌리면 속상한 일에 대한 집착이 사라질 것이다. 이것이 마음에 숨겨진 원리다. 원망 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더 생긴다. 다만 감사 생활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쉽고 재미있다. 왜냐하면 결실이 바로 눈앞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많은 수행자들이 나쁜 습관을 제거하고 단점을 뜯어고치는 데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공부는 해도 해도 잘 안 되니 자연히 어렵고 힘들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청정한 자성불에 대한 믿음을 가꾸고 마음속에 감사와 사랑의 밝은 씨앗을 깊이 심는다면 삶의 은혜가 충만한 꽃을 피울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마음 공부는 쉽고 자신과 주위를 밝고 훈훈하게 인도하게 될 것이다.

마음 산책. 오늘은 원물교 신문에 실린 권도갑 교무님의 글 마음 공부가 왜 어렵다고 하는가 만나봤고요. 이어서 창작성가 마음 공부 듣고 왔습니다. 원음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노래 듣고 귀로 듣는 월간 원광 만나봅니다. 윷마치 초록.

한 달에 한 번 우리를 찾아오는 반가운 만남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세상을 꿈꾸는 원불교의 종합월간지 월간 원광을 미리 만나보는 시간이죠. 귀로 듣는 월간 원광 625번째 만남 시작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무더위가 힘들게 느껴졌던 올 여름. 그 때문일까요? 월간 원광 9월호를 만나면서 어딘지 모르게 이제 좀 선선한 바람을 기대해도 될까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이런 제 마음을 마치 알기라도 한 것처럼 이번 호 원광 표지엔 변화의 물결이 테마로 담겼습니다. 대놓고 찬란한 변화가 아닌 은은한 물결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품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의 표지가 인상적인데요. 이번 호엔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바로 만나볼까요? 이번 호에서 가장 먼저 눈길이 갔던 소식 바로 영문판 원광 창간 소식입니다. 올해 원광 창간 77주년을 맞아 영문판 원광 창간호 기획을 위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국제부 및 미국 총부와의 협의, 원고 청탁 등 세부 과정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실로 9월호 원광과 함께 영문판 원광을 대중 앞에 선보이게 됐습니다. 영문판의 구성은 국문판 9월호와 차별화를 두었다고 하는데요. 한국과 미국 종법사 법문을 비롯해 성지순례, 명상 칼럼, 해외 교구 및 각 교당 소식, 미국 원달마 센터 활동, 인도 델리와 라닥의 교화 소식 등을 다채롭게 담았습니다. 글은 전체 영문 원고와 한영 비율을 7:3으로 구성한 원고를 함께 실었는데요. 무엇보다 AI 시대의 첨단 정보와 물결을 타고 이런데도 사상이 세계를 향해 널리 퍼져나가길 염원하는 마음을 담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월간 원광 사장 이성심 교무님은 이번 영문판 원광을 준비하면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것과 세상을 향해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돕는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재차 느꼈다고 전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사은의 호념이자 은연자재의 힘이며 지성이면 감천으로 응하는 무이유아의 위력이 아닐까 싶다고 전했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 이번 호 월간 원광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이어서 이번 호 원샵 코너엔 2026 원불교 청소년 희망 캠프 소식이 담겼는데요. 원불교 청소년국이 주최한 2026 청소년 희망 캠프 모여봐요 희명숲이 지난달 7일부터 9일까지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설매제 자연휴양림에서 진행됐습니다. 2019년 이후 7년 만에 열리는 이번 희망 캠프는 청소년 교화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맞춤형 힐링 훈련으로 새롭게 기획됐는데요. 전북, 부산, 울산, 광주, 전남 등 전국에서 모인 중고등학생들과 비교도 청소년 60여 명은 8개의 단으로 나눠 2박 3일 동안 깊은 유대감을 다졌습니다. 이번 캠프는 설매제의 자연을 누리는 숲 체험과 함께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명상, 심리 상담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채워졌고요. 특히 현장에서 가장 뜨거운 반응을 얻은 시간은 이튿날 진행된 향기로운 은혜의 심표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감정 카드를 펼쳐들고 설렘, 피곤함, 기대, 초조함 등 현재 마음 상태를 솔직하게 마주했고요. 나지막한 명상 안내에 맞춰 바닥에 편안히 누운 참가자들은 학업의 중압감과 스마트폰 알림음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의 호흡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청소년국 손인관 교무님은 교당 출석이나 입교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들이 스스럼 없이 어울려 교당과 인연을 맺도록 돕는 데 집중했다고 전하며 설매제의 자연 인프라를 활용해 청소년들이 힐링하고 마음을 챙길 수 있는
사명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요. 남수정 청소년 국장은 이번 캠프는 대규모 집합을 넘어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만나고 이를 지속적인 교화로 이끌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희망 캠프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자연 속에서 자신을 만나고 좋은 벗을 만나며 마음 공부를 경험하는 교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교단적 연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희망 캠프와 자세한 소식들, 사진들, 이번호 원샵 코너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길 그리고 길 코너 만나볼까요? 이번 호엔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님과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부르는 시대, 애완이라는 말 대신 반려라는 말이 익숙해졌고 생명 존중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요즘이지만 여전히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수많은 동물이 산업과 실험, 전시와 소비의 대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30년 가까이 그 현실을 맞이해왔습니다. 유기동물을 돕는 작은 활동에서 시작해 법과 제도를 바꾸고 농장 동물의 현실을 알리고 돌고래를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는 일까지. 그의 활동은 우리 사회가 생명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길로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동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동물의 삶도 달라질 수 있고 다른 생명의 고통을 알아차리는 생명 감수성은 무엇인지 깊이 있는 질문을 던져보게 합니다. 생명을 향한 길을 걸어온 조희경 대표가 월간 원광을 통해 전한 이야기들을 읽어보면서 동물에 대한 애정의 느낌보단 우리가 다른 생명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은 어때야 하는지, 다른 생명과 함께 살아가며 우리는 생명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이번 호 길 그리고 길 코너를 통해 그 답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즐거운 교당 행복한 교도 코너로 가볼까요? 이번 호엔 태국 방콕 교당의 이야기가 담겼네요. 태국의 수도인 방콕은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오고 가는 국제 도시이자 불교의 전통이 일상 깊숙이 자리한 곳인데요. 이곳 코리아타운 4층에 우리 원불교 방콕교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013년 최수진 교무님이 방콕에 선교소를 열었고요. 현지에 있는 모 대학 국제불교대학원에서 공부하며 작은 콘도 거실에서 법회를 시작하며 교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2018년 강세진 교무님이 발령을 받으면서 교화 활동은 본격화됐다고 하는데요. 최수진 교무님과 강세진 교무님은 한국어 교원 자격을 취득해 무료 한국어 교실을 열었고요. 매주 50여 명의 태국 청년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기 위해 교당을 찾았습니다. 또 방콕 교당은 태국 스님들과 주기적으로 만나 태국어 교전을 살피고 원불교와 남방불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공부하며 법연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곧 10주년을 맞는 방콕교당은 이제 세계 종교인들과 함께 평화를 이야기하는 자리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방콕교당에서 피어나고 있는 평화의 인연들이 보여줄 다양한 이야기들, 이번 호 즐거운 교당 행복한 교도편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로 듣는 월간 원광 어떠셨나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마음 작용을 더욱 세밀히 관찰하고 공부하는 마음 편의점 코너와 영양교당 전법연 교도 회장님과의 인터뷰가 담긴 당신이 희망입니다. 차와 붓, 명상으로 만나는 한국의 정신문화를 소개한 이달의 기획 코너까지 소개해드리지 못한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어느 달보다 귀하고 소중한 이야기들이 가득 담긴 이번 호 월간 원광, 많은 분들이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귀로 듣는 월간 원광,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으로 창작성가 감사합니다 준비했습니다. 이거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환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송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2: WBS 원음방송 캠페인 물놀이 안전수칙을 지킵시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몹시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수영 능력을 과신해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장시간 수영하지 않습니다.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습니다. 물에 들어갈 때는 준비 운동을 한 다음 다리부터 서서히 들어가 몸을 순환시키고 수온에 적응시켜 수영하기 시작합니다. 초보자는 수심이 얇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배 혹은 떠있는 큰 물체 밑을 헤엄쳐 나간다는 것은 위험함으로 하지 않습니다. 통나무 같은 의지물이나 부유구, 큐브 등을 믿고 자신의 능력 이상 깊은 곳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수영 중에 살려달라고 장난하거나 허우적대는 흉내를 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체력과 능력에 맞게 물놀이를 합니다.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입에 문 채로 수영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막아 질식의 위험이 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사는 비하건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도 같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것과도 같고 잠이 들었다 깼다 하는 것과도 같나니 그 조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치는 같은 바로서 생사가 원래 둘이 아니요 생멸이 원래 없는지라 깨친 사람은 이를 변화로 알고 깨치지 못한 사람은 이를 생사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8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무타원 이경신 정사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열타원 오운도 교무와 딸 운타원 강인덕, 손자녀 최인영, 최운수, 유규성, 전효민, 주영근, 주정훈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기분 좋은 12시. 지난번 나만 무언가 놓치고 있는 듯한 불안감 포모 대해서 얘기를 해봤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포모의 정반대의 개념으로 조모 현상이 있더라고요. 아, 이것도 저만 몰랐나요? 조이 오브 미싱 아웃. 직역하면 놓치는 것에서 오는 즐거움쯤 될까요? 놓쳤기에 그러한 선택에서 얻는 기쁨, 남들이 다 하는 것에서 멀어질 때 찾아오는 평온함과 여유, 모든 것에 참견하고 어울리는 대신 나와 내 주변의 소중한 것에만 깊게 몰입하는 태도, 조모. 이번 나의 한 주에는 조모란 해시태그가 달리길 바라보며 기분 좋은 12시입니다. 축구기요 주선입합의 마음이라는 우물.

반갑습니다. 9월 2일 수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아, Joy of Missing Out, 조모. 요 얘기 들어보셨을까요? 아, 저는 포무를 잘못 썼나 했는데 요즘 또 우리가 각성해야 할 말이더라고요. 유행하는 맛집 줄을 서지 않는 대신에 따뜻한 차 한 잔에 여유롭게 우려내는 그 시간에 집중하는 것. 남들의 속도에 나를 맞추지 않고 온전히 나의 속도와 내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 그런 기쁨을 알아가는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기분 좋은 12시 한번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 8970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들어가고요.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에 들어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쪽으로 이렇게 많이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또 이제 카카오톡도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리노 승민 INS Start 그리고 스위스로의 하이파이브.

리노 승민 아이엔의 스타트 그리고 스위스로의 하이파이브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1145 쓰시는 분이 남들 다 가는 하풀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지난 주말에도 꾸역꾸역 나갔다가 사람 치이고 그만 빨리 들어왔거든요. 이번 주말에는 집에서 뒹굴며 보고 싶은 영화 보며 진짜 조물을 실천해 보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안 그래도 저도 이번 주말에는 친정 아버지께서 올라오셔갖고 또 이제 같이 보는데, 아, 요즘에 날이 이제 점점 좋아지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물밀듯이 이제 나옵니다. 예, 어디론가 가고 싶고, 그리고 심지어 9월에는 서울 세계 불꽃 축제가 또 여의도에서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주말에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인파가 이제 여의도에 몰려들 텐데, 아, 생각만 해도 예, 까마득하네요. 예, 저는 지난번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와, 갔다가 진짜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고 결국은 보질 못하고, 예, 건물 사이에 불꽃이 잠깐 보이더라고요. 뒷번호 1087 쓰시는 분이 햇빛은 뜨겁지만 차가운 바람이 불어주니 정말 가을이 오려나 봐요. 김광석의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홍은님이 그러고 보니 저도 조모족이네요 라고 보내주셨고, 뒷번호 6482 쓰시는 분은 인별그램을 안 하니까 세상이 편합니다. 남들 승진하고 좋은데 놀러가는 거 실시간으로 보면서 나만 뒤처지는 것 같던 포모가 심했는데 계정을 지우고 나니까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어요. 이게 바로 주모인가 봐요. 오늘 조금 늦게 점심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조용히 혼밥 즐기려 합니다.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고, 신복수님께서는 희원씨 안녕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부산은 오늘이 찜통이네요. 오늘도 행복한 방송 기분 좋은 12시 들으면서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고요. 노래 두 곡 더 띄워드릴게요. 신연아의 해피해피해피, 신승훈의 어느 멋진 날.

신현아의 해피 해피 해피, 신승은의 어느 멋진 날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2219 쓰시는 분이 오늘 고3 딸 9월 수능 모의고사 날이라 아침부터 괜히 제가 다 떨리더라고요. 어휴 어떡해요. 지금 점심 먹는 시간일 텐데 딸 평소 실력대로만 하고 와. 방송 통해서 응원 좀 전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유 잘할 겁니다. 예, 긴장하지 말고 마음 푹 놓고 기다리세요. 분명히 잘할 거니까요. 그럼요, 그럼요. 아, 우리 딸이 어떤 딸인데요? 그럼요, 잘할 겁니다. 예. 아, 1부 끝곡으로 QWER의 세레모니 띄워드리고 전 2부로 돌아올게요.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WBS.
1: Yeah, what are my listeners? You're tuning to WBS, 원음방송.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원슈타인 존재만으로도

다시 혼자인 걸 알고 나면 마치 기다리고 있던 너처럼 problems. I know, I know. 짐을 덜고 싶지 않은 당신. 그럼 난 말을 줄이며 하고 싶은 얘기를 뒤로 미루고 어느샌가 관심이 없어.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여유 없이 돌아가는 세상에 짜투리 같은 쉼을 주는 곳, 기분 좋은 12시 청취하실 수 있는 전국의 주파수 좀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FM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메가헤르츠입니다. 문자를 좀 살펴볼까요? 뒷번호 2460 쓰시는 분이, 첫째 아이 때는 엄마들 모임에 빠지면 정보 뒤처질까봐 불안했는데 그게 다 부질없더라고요. 둘째는 제 나름의 철학과 아이의 성향에 맞게 키우는 중입니다. 희원 씨, 이런 저 조모 대열에 합류한 거 맞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사실 저는 그 유치원 때도 그랬고 딱 한 번 유치원 모임을 해보고 친한 친구가 동네에 딱 한 명 있고 그 같은 학년에 그 친구를 제외한 아무도 몰라요. 인사는 하는데 전화번호도 잘 모르고 그냥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그냥 키운다면 키울까요? 예, 시어머니랑 제일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 남편이랑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의외로 학교 모임에 있는 분들이랑 좀 교류가 없는 사람이긴 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뭐 누가 맞다 틀리다는 아니고 또 그런 모임에 있으면서 진짜 정보를 듣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실상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좀 그런 거에서 한층 빠져 있는데 뭐 그렇다고 그냥 나름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그럼요. 잘하고 계신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뒷번호 1805 쓰시는 분은 점심 먹고 졸음이 솔솔 오길래 마당 나가서 들깨 털고 들어왔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온마당에 진동을 하네요. 고소한 들깨 향만큼 기분 좋은 오이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저는 점심 먹고 졸음이 솔솔 오길래 아 한숨 잤어요 라고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들깨를 털고 오셨군요. 역시 멋있어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멋있으신 분이에요. 아 어쩐지 오늘따라 들깨향의 고소한 향이 어디서 나나 했더니 여기였군요. 좋습니다. 뒷번호 5584 쓰시는 분께서 안녕하세요 희원님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네요.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 어제와 다르게 오늘 비도 안 오고 이제 날씨가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이 와중에 서울 날씨는 30도를 넘어가지 않는데 지금 제주 날씨는 32도래요. 그러니까 또 덥기도 더운 것 같습니다. 아 어쩜 이렇게 한국이라는 한 나라에서도 이렇게 다를까요? 그쵸? 뒷번호 7794 쓰시는 분께선 희원 언니 오늘 아침에 베란다 문 열었다가 깜짝 놀랐어요. 바람에서 진짜 솔솔 가을 냄새가 나더라고요. 찌는 듯한 더위도 드디어 끝인가 봐요. 슬슬 가을 옷 꺼내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루센네의 프리티걸 아이와이의 드림걸스.

리센니의 Pretty Girl, IOI의 Dream Girls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0608 쓰시는 분이 오전에 집 근처 산책로를 따라 1시간 정도 걷고 들어왔습니다. 좀 덥긴 하지만 걸을 맛이 나는 날씨예요 라고 보내주셨고 뒷번호 8565 쓰시는 분께선 저는 오늘부터 늦여름 휴가랍니다. 어머나! 오랜만에 늦잠도 자고 오전에 집 앞 커피숍에서 커피랑 샌드위치 사서 아침도 먹고 아점도 먹고 여유롭네요. 내일은 본가 집에 내려가요. 오랜만에 느릿느릿 살아보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좋네요. 좋습니다.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적재 별 보러 가자.

0: 적재 별 보러 가자 한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1870 쓰시는 분이 정오 지나니까 햇살은 따가운데 그늘에 들어가면 또 시원하네요.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동네 언니들이랑 공원 벤치에 앉아 수다 떨다 들어왔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잘하셨어요. 참 이런 날씨, 가을 날씨 좋아요. 그쵸? 아, 2부 끝곡으로, 2부 끝곡으로 방문치 MBTI 띄워드리고요. 그리고 3부에 이어지는 요리쿡조리쿡 요리조리 쿡쿡쿡도 어떤 요리가 나올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전 3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야야야, 이나, 너네 MBTI 뭐야?
2: 뭐 MBTI? 뭐? MBC?
1: 야, 요즘 완전 핫하던데? 한번 검사해봐.
2: 야, 그런 거 관심 없어. 나 방금...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업을 하는데 실패되는 원인이 세 가지가 있나니 그 하나는 수고는 들이지 아니하고 급속히 큰 성공 얻기를 바라며 둘은 일의 본말과 선후 차서를 모르고 경솔하게 처사하며 셋은 일의 완성을 보기 전에 소소한 실패나 이익에 구애되어 결국 큰 실패를 장만함이니 모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점을 항상 조심해야 드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28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기분 좋은 12시.
1: 저 원희원이 희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0: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1: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2: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3: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1: 엄마, 여기 꽃.
4: 고마워.
3: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5: 요리국 조리국 요리조리 국국국. 수요일은 내가 요리사, 수요일 언니가 야심차게 준비한 요리국 조리국 요리조리 국국국 시간이요. 오늘은 TV를 보다가 딱 먹고 싶은 요리가 생겼지 뭐야. 그래서 찾아봤다구. 바로 충무김밥. 맹맹한 김밥과 쫄긴 매콤 오징어의 환상궁합이 일품인 요리잖아. 저 멀리 통영까지 가지 않아도 집에서 간단히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충무김밥,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 보자고. 먼저 시간이 좀 필요한 무부터 절여볼까? 무는 새콤하게 절여줄 텐데, 무 90g을 얇게 나박 썰기를 해줘. 거기에 식초 한 숟가락, 설탕 작은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소금은 톡톡 수준으로 넣어서 골고루 섞어줄 거야. 15분 정도 절여주면 좋고, 잘 절여진 무는 손으로 꽉 짜서 물기를 제거해줘. 무가 절여지는 동안 오징어를 데쳐볼까? 물이 끓어오르면 맛술이나 미림을 한 숟가락 넣고 갑오징어 한 마리를 넣어서 2분 정도 데쳐주면 돼. 오징어 데치는 시간은 크기에 따라 조절을 해주면 되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 색이 변하거나 탱글한 느낌이 온다면 그때가 바로 꺼낼 타이밍! 그리고 혹시 갑오징어가 없다면 중사이즈 정도의 일반 오징어도 좋아. 데친 오징어는 물기를 제거해서 먹기 좋은 사이즈로 썰어주고, 고춧가락 3숟가락, 진간장 1숟가락, 멸치액젓 1숟가락, 올리고당 3숟가락, 다진마늘 1숟가락, 참기름 1숟가락, 통깨 1숟가락을 넣어 양념장을 만들어 데친 갑오징어, 아까 절여둔 물을 담아 버무려주면 돼. 이렇게 오징어 무침이 만들어졌다면 요리가 거의 끝났다고 봐도 좋겠지. 이제 김밥집에 김을 6장 준비해서 4등분으로 해주고, 깨소금과 참기름으로 밑간을 해둔 밥을 넣어 둘둘 말아주면 맹맹한 김밥도 완성. 둘둘만 김밥과 오징어 무침을 곁들여 차려내면 김밥계의 별미 충무김밥 완성이오. 오늘 저녁이나 주말에 별식으로 간단하면서 든든한 충무김밥 어떨까?

김지수 장재인의 김밥 띄워드렸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일반적인 김밥 말고 이 충무김밥이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해 먹으려고 하면 엄두가 잘 안 났는데 오늘 레시피 준비하면서 해볼 수 있겠는걸? 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징어 무침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양념장도 집에서 준비하기가 쉬운 재료들이죠. 간단하면서도 야무지게 먹을 수 있는 충무김밥에 맑은 된장국도 좋고 아니면 구수한 시래기국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면서도 든든한 충무김밥 이제 집에서도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킹스턴 루디스카의 시작입니다. 정승재 육중한 밴드의 잘될 거야.

킹스턴 로디스카의 시작입니다. 정승재 육중한 밴드의 잘될 거야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오늘 충무김밥 요리쿡조리쿡 요리조리 쿡쿡쿡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종행님이 충무김밥 맛있는디 점심 못 먹었는디 와 먹고 싶다요 배고프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점심 못 드셨어요? 아유 얼마나 배고프실까요? 그렇다면 아, 일 마치시는 대로 꼭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뒷번호 0017 쓰시는 분은 평소에 충무김밥을 정말 좋아해서 자주 사 먹는데 집에서 만들려고 하면 손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엄두를 못 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알려주신 레시피를 보니까 기배 밥만 말면 되고 무절이는 거랑 오징어 데치는 법도 너무 간단해서 오늘 저녁 메뉴로 바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의외로 진짜 충무김밥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저는 충무김밥을 사 먹어본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의외로 맛있더라고요. 별게 없는 것 같은데 맛있어요. 아무래도 오징어가 맛있으면은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김밥을 싸지 않아도 그냥 그 젓갈만 먹는 것으로도 맛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고기에 젓갈이 남으면 밥에다가 이제 물을 말아서 젓갈, 오징어 젓갈을 조금씩 올려서 먹어도 크, 기가 막히더라고요. 뒷번호 6320 쓰시는 분은 매번 똑같은 일반 김밥에 질려있던 참인데 오늘 덕분에 아주 좋은 별식 메뉴를 건졌네요. 손이 많이 갈 줄 알았던 오징어 무침도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고 이번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김밥을 둘둘 말아가며 재밌게 만들어 먹어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뒷번호 1175 쓰시는 분께서는요. 맹맹한 꼬마 김밥에 새콤달콤 아삭하게 절여진 무와 매콤한 오징어 무침을 석척 얹어 먹을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입에 침이 고이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쵸? 네, 다들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선우정아의 상상.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을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졸음아 물 엮어라.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것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12시 쇼로망을 넣거라. 다 같이 소리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어요. 저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졸음 퇴치송. 오늘은요 원투의 와라라랄랄레, 에나의 왜그래, 홍경민의 가져가 띄워드립니다.

원투의 와라라라랄레, 에나레, 왜 그래, 홍경민의 가져가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또 협찬해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우리쌀 징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징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맞김 한 박스,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미도 바이오틱의 신제품 똥벤 유산균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생활 건강에서 목앤 모가 사탕을 드립니다. 뒷번호 1650 쓰시는 분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재활용 분리수거 날이라 한바탕 힘쏟고 들어왔어요. 상자를 접고 페트병 라벨 떼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다 치우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라벨 떼야죠. 그럼요. 우리 집도 무조건 떼는데 요게 의외로 그래서 먹고 난 뒤에 바로 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뒷번호 0873 쓰시는 분이 친정엄마가 집 근처로 이사를 오셔서 요새 매일같이 점심을 먹어요. 티격태격 할 때도 있지만 곁에 계시니 참 의지가 되고 좋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럼요. 얼마나 큰 힘인데요. 그쵸? 뒷번호 2395 쓰시는 분은 시장을 갔다가 핵고구마가 나왔길래 한 상자 사왔습니다. 지금 냄비에 찌고 있는데 달달한 냄새가 집안 가득해요. 희원씨도 한자로 보내드리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머나 저랑 이렇게 통하셨을까요? 저도 어제 핵고구마를 한 상자 사왔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어제 좀 삶아놓고 왔는데 아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거 같았을 때 집에 파김치가 있어서 그 위에 올려다 먹었는데 아주 정말 맛이 끝내줍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바버레츠의 가을이 오네, 에피톤 프로젝트의 꽃처럼 한 철만 사랑해줄 건가요?

바버리치 가을이 오네 에피톤 프로젝트의 꽃처럼 한철만 사랑해 줄 건가요 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뒷번호 8231 쓰시는 분이 요즘 밤마다 잠자리에 들면 괜히 마음이 둥둥 뜨고 불안해서 잠을 자꾸 설쳐요.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많아져서 그런지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있으려나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하는 쓸데없는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더라고요. 깜깜한 방 안에서는 천장만 바라보다가 보면 새벽 2시, 3시는 금방 지나가고 아침에 일어날 땐 온몸이 찌뿌둥한 게 참 힘드네요. 오늘 밤엔 아무 생각 없이 푹 잘 수 있게 희원 씨가 따뜻한 응원 한마디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러실 수 있죠. 당연히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고 이것도 결국은 지나가는 날일 테지만 얼마 전에 TV에 나왔는데 연구 논문에 이런 거 있더라고요. 보셨을 수도 있어요. 뭐 짤로 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와 함께 그 방송을 보셨을 수도 있는데 내일에 할 일 혹은 내가 원하는 일 바라는 일을 자기 직전에 노트에 써보시래요. 내일 할 일 해서 써보면 그 어떤 생각을 적는 거를 통해서 지나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좀 잠이 잘 온대요. 지금같이 생각이 많아지실 때는 생각을 좀 쓰는 행위를 통해서 보내보시는 것도 불안이 좀 제거가 되지 않을까. 썼기 때문에 그 썼음에 마무리를 짓고 누우면 좀 덜 불안해지신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우리 내일의 오늘을 또 바라보면 이것도 지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걸 겁니다. 잘 해나고 있으실 거고요. 뒷번호 6129 쓰시는 분은 시골에 계신 시어머니가 직접 짜신 참기름을 택배로 보내주셨어요. 상자 열자마자 고소한 향이 온 집안에 진동을 하네요. 어머니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뒷번호 0340 쓰시는 분께선 작년에 사둔 바지를 오랜만에 꺼내 입었는데 허리가 쏙 들어가는 거 있죠. 운동한 보람이 이렇게 나타나다니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덕분에 즐거운데요. 기분 좋은 12시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불교 부산 울산 교구장 강덕재 교무입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어 가자는 왕산 종법사님의 신년 법문을 받들어 실천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 공부 다짐 지속되고 있으시죠?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노력, 자력양성, 끊임없이 배우는 노력, 지자본위, 모든 사람을 두루 교육하여 세상을 발전시키는 노력, 타자녀 교육,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한 실천과 노력, 공도자 숭배,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힘들이 모여 세상이 은혜로워집니다. 나의 실천은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정당한 일에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그 정성의 정도와 일의 성질에 따라서 조만은 있을지언정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으며 그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적으로 그 일이 잘 진행되어 점차로 목적을 달성하는 수도 있고 또는 불가사의한 기운이 응하여 일시에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수도 있나니라. 아홉 선진의 혈인이 날 때 우리 회상은 법계의 인증을 받았나니 현실의 큰 일들은 다 음부의 결정이 먼저 나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30장 법문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조우정의 가요 세상. 반갑습니다. 얼마 전 히말라야의 거대한 빙하와 암석이 순간적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네팔에 안타까운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5년 뒤의 노래입니다. 해피데이.

처음에는 지진이 일어난 줄만 알았을 만큼 거대한 진동과 함께 엄청난 양의 얼음과 토사가 산 아래 계곡을 덮쳤다고 합니다. 불과 30분 만에 9m가 넘는 거대한 물벽이 마을 전체를 집어삼켰고 그 참혹한 현장에서는 지금 이 시각에도 관절한 구조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디 기다리는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인데요. 멀리 떨어진 국경 너머 일 같지만 이는 결국 지구가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일상에 묻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도 지구의 온도는 올라가고 있고 기후변화는 어느새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운 곳에 다가와 있으니까 말이죠. 국경 넘어 들려온 이 비극이 결코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이유도 우리 모두가 같은 지구라는 집을 나눠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가족과 터전 잃고 깊은 슬픔에 잠겨 있을 분들에게 멀리서나마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 오늘 해피데이라는 노래를 전해드리는 이유는 슬픈 분들에게 전하는 노래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가장 또 안전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해드렸고요. 또 가족들과 함께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주변을 많이 살펴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수연의 노래입니다. 트로트.

완전 내려오십니까? 나 거시기 이장이요. 오늘은 옛날 속담이 생각나는 거시기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오는데요. 가만히 있어도 푹푹 찌는 무더운 날이었었던 일이란 말이지요. 네, 어느 손님 한 분이 동네 자그마한 분식집으로 들어간 것이요. 근데 불 앞에서 땀을 비워도 쏟으시는 참말로 거시기하는 사장님을 보더니 한마디를 건네더란 말이지. 사장님, 날도 더운데 이 뜨거운 불 앞에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덕분에 늘 맛있게 먹고 있어요. 여기 떡볶이가 아주 전국 최고예요. 아이고, 사장님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루 피로가 거시기하게 싹 달아나버린 거 아니겠어요? 기분이 거시기해진 사장님이 시키지도 않은 시원한 음료에다가 막 튀겨낸 바삭바삭한 만두까지 거시기하게 더불어 얹어주더란 말이지. 그래가지고 손님이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주시냐 하니까 사장님이 허허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손님이 건넨 말 한마디가 어찌나 시원한지 내가 고마워서 거시기 안 하고는 못 배우겠더라고 하면서 같이 웃은 것을 피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옛말에 틀린 거 하나 없어요. 가는 말에 고와야 어느 거시기도 참 넉넉하지 않냐 이 말이요. 오늘 하루를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씩 거시기에게 건네버린 건 어떨까 싶어요. 소문 좀 내주세요. 박주희, 잊지마 최영철.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자, 가요 맛보러 가보실까요? 백수정의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남자의 일생. 대전의 김연애 씨, 오늘은 세탁기와 TV가 새로 들어오는 날이에요. 아침부터 땀 삐질삐질하고 정리하고 마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역시 새로운 건 좋은 거죠 하셨고요. 이명복 씨, 지긋지긋한 비가 지나고 늦대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오후 힐링방송 좋은의 가요세상에 입장하셨다고요. 시흥에서 어서오세요.

네. 김혜성 씨가요. 오늘 날씨가 좋으네요. 좋네요. 세상없게 기분 좋은 오후 시간 되시길 바란다고요. 건강한 오후 되세요 하셨습니다. 변재인 씨, 좋은 예가요상 청취하면서 활력 얻었습니다. 제작진 여러분 함께하는 시간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라고 주셨고요. 부산의 신복순 씨, 오늘도 반가워요. 좋은 예가요상 들으면서 오후 작업 시작해본다고요. 독산도 한양님도 며칠 비가 오더니 하찮하다고요. 어서오세요. 함석주 세월 친구.

한석수의 노래 세월 친구였습니다. 최경씨가 하늘에는 뭉게구름수를 놓고 바람은 살랑살랑 불어주니까 저만큼의 가을이 오고 있나 봅니다. 구름도 예쁘고 그런 오후 즐겁고 신나는 방송 최고의 방송 좋은 해 가요사장 출석하신다고요. 어서오세요. 이준호씨도 좋은 해 가요사장 나 해보세요. 네, 세미 해봤어?

경남 거창의 이현수 씨가요. 가든 여름 반갑다고요. 무더운 여름 날씨는 언제쯤이나 끝나고 시원한 가을 같은 가을이 올는지 기대를 해야겠습니다 하셨고요. 비온 끝 날씨가 너무 좋네요. 처음으로 문자 보냅니다. 우설민 가수의 내가 왔어요. 그리고 시흥의 제리버님 네, 보내주셨어요. 그렇게도 무덥더니 조금은 가을의 문턱이 가까워진 것 같다고요. 마늘빵 맛 받았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다. 예, 조항조의 노래도 신청하셨습니다. 이성규 한입을 덮고.

이성기의 한 입을 덮고 였습니다. 부산의 김창석 씨 출석합니다. 충성하셨고요. 충정내 토박이님께서 즐겁게 좋은 예가장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부산 멋쟁이님도 부산은 화창한 날씨입니다. 홍수라의 그리운 내 어머니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대구의 평강공주님 가을의 향기가 풍겨옵니다. 너무 좋아요. 조영필의 바람의 노래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염수연의 노래 신청해 주신 분 들으십시오. 어쩌다가.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르노.
1: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르노.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요즘은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지침이 바뀌어서 일반인은 복잡하게 인공호흡 생각할 것 없이 가슴 압박만 계속해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예전엔 숫자를 재면서 숨을 넣어주는 과정이 복잡해서 막상 위급한 상황이 오면은 선뜻 나서기가 무섭고 주저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방법이 훨씬 간단해지니까 이제는 누구라도 망설임 없이 발벗고 나서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복잡했던 게 쉬워져서 더 많은 도움을 있게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듣는 순간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 바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원의 풍등, 강달림입니다. 그리운 사람.

가사로 만든 이야기 박건의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세월이 오래 흐르면 사람의 기억도 조금씩 희미해진다. 얼굴도 흐릿해지고 목소리도 정확하게 떠오르지 않는다. 그렇게 세월 속에서 많은 것을 잊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도 어떤 장소와 어떤 계절만큼은 잊히지 않는다. 그 사람의 이름은 잊었는데 함께 걷던 길은 기억이 난다. 어느 날 우연히 옛 거리를 걷다가 마루니의 나무를 바라본다. 그 순간 시간이 거꾸로 흐른다. 낙엽이 떨어지던 거리에서 웃고 있던 젊은 날에 내가 보이고 그 옆에 한 사람이 서 있다. 그제야 알게 된다. 내가 그리워했던 것은 어쩌면 그 사람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의 정취는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그 시절의 기억만큼은 마음속 어딘가에서 여전히 살아있다. 그래서 가끔은 잊고 살았던 그 시절을 꺼내보아도 좋겠다.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토록 뜨겁게 사랑하고 꿈꾸며 살아왔던 나 자신에게 잘 살아왔다고 말해주기 위해서 말이다.

들으셨던 노래는 추억의 노래였지요. 박근혜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 마음속에 두었던 그 추억들이 하나둘씩 꺼내지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수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퀴즈가 나가게 됩니다. 음악을 잘 섞어 놓았습니다. 잘 들으시고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그 기대해 주시는 게요, 예전의 노래들을 다시 리메이크해서 가수들이 부르는 경우가 많지요. 히트곡을 냈던 가수들 가운데서 그런 노래를 불렀던 가수의 노래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사정없이 비벼봤습니다. 네. 그 집중하실 때요, 노래 세 곡이 잘 안 들리면 한 곡씩만 찾아보셔도 됩니다. 먼저 한 곡을 찾고 그 뒤에 또 한 곡을 찾고, 이건 세 곡 다 이렇게 한꺼번에 들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곡에 그 들리는 소리를 집중해가지고 찾으면, 처음에 오늘 또 인트로 부분이 나갑니다. 인트로 부분은 연주에 대한 부분들, 음악 시작될 때 딱 귀에 들어오는 멜로디잖아요. 그래서 그 멜로디 기억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오늘 또 기대해 주시고요. 자, 신청곡 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작은 기쁨 하나 놓치지 않고 감사하면서 웃음이 머무는 기분 좋은 하루 보냅니다. 맑게 웃어주는 해님의 빛을 받아서 힘찬 오후 보내고 있어요. 황용희 오빠가 돌아왔다, 당신 편 뜨개오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조세영 씨가요, 회식 이장님 안녕하시오. 방금 퇴근해서 집에 왔시오. 근데 퇴근길이 큰 상전 덕분에 수월하게 새삼 큰 상전기 감사함을 느껴요 라고 주셨는데, 아마 상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신랑분이 아니실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그 남편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정말 행복하죠. 네, 오늘 또 행복한 시간 되고 계시겠죠. 이근종 씨가 가요상 들으면서 운동 시작했어요. 사는 동안 김연자의 밤열차 부탁합니다 하셨고요. 걷기 운동하면서 조은혜 가요상 듣고 있습니다. 어제 제 러튜브에 가요세상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들어봤는데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여합니다. 시원하고 재미있는 방송 조은혜 가요상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권윤경입니다. 인생 역전.

0: 자, 황영웅의 당신편 신청곡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퀴즈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신 분에게 드리는 상품이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도움되시라고 교도님이 주신 주유상품권, 프리미어 인사튼 골드, 예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선한 기업 더미를 라이프에서 비누 또는 치약, 김경호 박사가 만든 프리미어 닌잘 마스크팩, 파주의 명물 마늘빵이 맛있는 집 뉴제은 베이커리에서 마늘빵 드립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 그대여 아프지 마오, 내 곁에 머물러 주오. 삶이 그대를 힘들게 한다면 내가 그대 편이 되겠소.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바르고자 하거든 먼저 나를 바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배우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베풀라. 그러하면 나의 구하는 바를 다 이루는 동시에 자타가 고루 화함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4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0: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2: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3: 02-731-7333.
4: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5: 라디오로 흘러나온
2: 김앤투 많이 들어봤는데
5: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6: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7: 자, 만년사랑 윤윤서의 노래를 전해드렸고요. 자, 이 시간에는 세 곡을 섞어라 가요 비빔밥. 네, 수요일 오후에 나른함을 날려버리는 시간. 정치자분들의 절대 응감을 테스트하는 코너입니다. 오늘 또 세 곡을 비빔밥처럼 잘 섞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그 1차적으로 전해드리는 거는요. 인트로 부분만 골라봤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인트로만 들어도 이 노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죠. 물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자, 지역 주파수 안내드리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에서는 FM 104.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에서는 FM 97.9MHz입니다. 그리고 참여하실 문자 안내해드립니다. 잘 적으세요. 샵 8970번입니다.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이제 다 준비되셨죠? 1차 힌트!

0: 알겠죠.
1: 네?
0: 네. 이 오늘 힌트 드렸잖아요. 저 2부 때. 그 예전에 유행했던 노래인데 다른 가수가 불렀어요. 그리고 그 노래를 다시 이 가수가 불러서 히트곡이 된 거예요. 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 들어보면 그 원곡 가수의 노래도 들으시고 또 이 가수의 노래도 들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샵 8970이고요. 짧은 문장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네. 자, 정답 보내주신 분. 아,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빨랐습니다. 예, 조은혜 과장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당신 편 잘 들었습니다 하셨고, 음식 배달 중이시라고요. 네. 동진업의 장용민 씨. 예, 그리고 늘 라디오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시는 분 계셨고요.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듣고 있습니다. 공감되네요. 젊은 날의 나, 기억과 추억, 나 자신에게 잘 살아왔다고 말해주기 위해서. 네, 내용 좋네요. 추억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이 노래로 저희가 또 다시 한번 글을 써보는 가사를 바탕으로 하는 에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이 원곡 가수가 있나요? 원곡 가수가 있죠. 네. 오, 그 평강공주님이 뭔가 시도를 했는데 땡. 네. 아니, 맞히는 것도 있고 들리는 것도 있고 뭐지 이거야 정말. 아우, 네. 두 곡, 일단 두 곡에 도전하셨습니다. 자, 요번에 들으면 이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요번에는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게 내드리면서 처음에 첫 곡을 딱 알아 이렇게 맞출 수 있도록 그냥 드러냈어요. 네. 그 한 목소리는 금방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 금방 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가면서 점점 드러나는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아주 쉽죠. 오늘은 정답자들이 좀 많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에? 홍대야 울지 말 아니었네? 무슨 홍도야? 홍대야 우들 말려라. 이 멜로디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네. 아니, 조수정 씨. 어떻게 알았지? 야, 이분은 야, 이분은 가수 이름하고 정답까지 그냥 정확하게. 어머나. 어떻게 알았지? 자, 다른 분들도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니미크, 예. 자, 7406번님도, 새싹님께서, 도전해 주셨고요. 아, 뭐지? 현철의 뭐지? 목소리가 표현이 그런데 튀어나왔는데. 평강공주, 다시 한번 도전. 예. 맞아, 맞아, 호, 하시면서. 가수 이름은, 네. 가수 이름이, 왜냐면 리메이크니까. 월산동의 문영구 씨. 네. 요 노래는 확실하게 그 제가 드러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네. 그 가수의 이름하고 노래는 많이 주시네요. 네. 힌트를 더 주시길요. 네. 일단 한 분이 정답을 정확하게 적으셨는데 좀 빠르게. 네. 지금부터 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라도 주신 분이 계시네요. 2678번님. 네. 자, 다음 힌트.

자, 요렇게 인터뷰를 드렸어요. 뭔가 두 번째의 노래는 확실하게 또 찾으셨다면 세 번째에는 또 다른 가수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들을 수 있었고요. 네. 자, 정답을 주시는 분들이 아까까지 많았는데 이제 가수 이름까지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예, 정답으로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에, 안타까워요, 세상님들. 네? 두 곡만 생각난다고. 어쩌죠? 네. 흰색 옷 잘 입어 입으시는 분 누구죠? 누구? 흰색 옷? 네. 흰색 옷 입은 가수분들이 많아요. 배은호 씨도 흰색 많이 입어. 최연아 씨도 흰색을 많이 입죠.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주셨는데 이분 2404번 님 일단 뭐 정답 주셨네요. 일단 이제 그 노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해 드리겠습니다.

자, 박우철 씨로 적어주신 분도 많고요. 나훈아 씨도 적어주신 분도 많고요. 그 뒤에 노래가 나올 때까지 이제 순서 기다리시는 분들은 정답을 거의 알려진 상태에 이제 앞에 정답자가 없으면 이제 여기까지 갑니다만 앞부분에 거의 결정이 됩니다. 오늘 세 분, 네. 첫 번째로 보내주신 분입니다. 2400번, 네. 수정 씨. 그리고 두 번째가 끝자리가 9663번입니다. 9663. 그리고 끝자리가 2404번님. 2404번님. 요렇게, 그, 먼저 오신 순서대로, 네. 근데, 아깝게 2678번님은, 네. 노래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4등이니까, 네. 세 분에게, 드리도록 하고요. 뭐, 많은 분들이 뒤에, 많이 주셨는데, 먼저 맞으신 분들이 있어서 어쩌죠, 네. 그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도전하시면 되잖아요. 근잔디입니다. 오라버니.

0: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이 캠페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 기준을 맞춰서 상금 타는 것도 좋지만 또 그때 들었던 노래들 이렇게 감상할 수 있고 또 뭐 재미나게 한번 집중해 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하는데 이게 주관식이 어려워요. 예전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주관식은 어려웠어요. 객관식 그냥 찍으면 되는데 주관식은 이거 제가 직접 그 모든 걸 다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래 제목도 가물가물하고 가수 이름도 성이 바뀌어지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요구하는 자체가 아, 좀 무리하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계속 들으시고 예, 또 노래 제목 들으시고 이 가수가 누군지 또 한번 기억해 보시는 것도 치매 예방이 좋다고 그러니까요. 함께 예, 예방을 해보는 측면에서 노력해 보실까요? 인천의 허미아씨도 사장님 눈치 보면서 도전했어요. 네, 정답을 주셨는데 늦게 주셨어.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당첨단들 축하드려요. 이게 7456번님 네, 일하면서 문자 전송하다 보니까 오타가 많아요.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평강공님이 색사분들은 잘 못 맞춰 하하하셨는데 그래도 도전해 보세요. 전문가적 입장에서 네, 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노래 아시는 분들이 더 많이 아시겠죠. 많이 들어보시고 했던 분들이 동대문의 지혜심 씨가 다 맞추고 했는데 정말 어려워요. 네, 종로 63의 김광도 씨가 기전은 늦어서 못 보냅니다. 네, 진우의 당신 사랑 나훈아의 남자 인생 시간 되시면 한 곡 부탁해요 라고 네. 일산 수산나님이 좀 미치게 만들지 마세요. 미치지 마세요. 네. 그래요. 신청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태호의 사는 동안 오은정의 울산아리랑 전해드립니다.

자, 그 이명복 씨가요. 네, 노래 제목이 알쏭달쏭해요라고 적어주셨고요. 그 파란수국님께서 지은이 이쁜 호박 하나를 주셨는데 호박찌개를 할까요? 전을 부쳐 먹을까요? 아니 그걸 제게 물어보시면 어떠자는 거예요. 뭐 저는 뭐 이렇게 저에게 같이 드시자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본인 드실까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네. 어떤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호박찌개도 맛있고, 네. 전도 맛있고, 뭐 다 맛있죠. 네. 근데 하기가 귀찮죠. 네. 먹는 건 좋은데, 네. 아무튼 뭐 가족들 위해서 맛있게 요리를 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데 두 개 받아도 되나요? 그래 두 분이서 함께해서 다른 분한테 양 그러면. 이렇게 양심적이신 분에게 저희가 그래서 그 아까 사이했던 2678번님께 노래를 전해드렸는데 노래도 드리고 선물도 드려야 되는데 2678번님 4등 하신 분에게 저희가 그 수정님께서 양보를 해주셨어요. 두 분이 똑같이 남편분하고 두 분이 똑같이 정답 한 분이 아니까 그 한 분도 이렇게 같이 보내신 거예요. 네. 2678번님께 저희가 그 3등으로 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 요거는 이제 수정님께 아니고 그 남편 되시는 상전 분이 당첨된 거로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네, 김영남 씨 오랜만이에요. 어서 오세요. 면목동에 예, 오랜만에 인사합니다. 사는 게 뭔지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많이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예.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이 노래도 듣고 싶으신가요? 네. 자 그러면 청춘을 돌려다오 남자는 이후로 추가열의 섣분 같은 인생 김용님 이게 뭐예요? 듣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네. 오늘 이 젊은 날 네, 뭐 여러 가지 네 최고의 방송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자,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일단 이 노래가 길어요. 그래서 한 곡만 일단 소개해드립니다.

자, 묘목동의 김영남 씨 신청곡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는데 그 노래를 한 곡밖에 전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오승근에 있을 때 잘해를 전해드릴까요? 오승근에 있을 때 잘해 신청을 해주셨는데 예, 요 노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가방을 구석구석 뒤적거리다 보면은 언제 넣었는지도 모를 알사탕이나 젤리 같은 것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왜 여기 있지 하면서도 껍질을 까서 입에 쏙 넣으면은 별것도 아닌 게 참 달콤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일상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루한 하루 같아도 구석구석 잘 찾아보면은 이렇게 뜻밖의 소소한 재미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 말이죠. 남은 오후 시간도 기분 좋은 일들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노래 어제 아셨죠? 김수련의 무심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는 혹 남의 찬성도 받고 비난도 받게 되나니 거기에 대하여 아무 생각 없이 한갓 좋아만 하거나 싫어만 하는 것은 곧 어린아이와 같은 일이니라. 남들이 무엇이라고 할 때에는 나는 나의 실질을 조사하여 양심에 부끄러울 바가 없는 일이면 비록 천만 사람이 비난을 하더라도 백절불굴의 용력으로 꾸준히 진행할 것이요, 남이 아무리 찬성을 하더라도 양심상 하지 못할 일이면 헌신같이 버리기를 주저하지 말 것이니 이것이 곧 자격이 있는 공부인이 하는 일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37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혹시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여 힘든 마음으로 지금 그곳에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창밖으로 기울어가는 오후의 햇살처럼 우리의 마음도 조금은 느슨해질 필요가 있으니까요. 조용한 음악과 마음을 다독여주는 따뜻한 말씀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이곳에서 쉬어가시죠. 여기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열린 FM 98.3MHz WBS 대구 원음방송 여러분은 지금 마음의 쉼터에 계십니다.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거나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8970으로 메시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허공이 되라. 허공은 비었으므로 일체 만물을 소유하나니 우리도 대인이 되려면 그 마음이 허공같이 되어야 하느니라. 자신을 다스리되 빈 마음으로서 하고 가정을 다스리되 빈 마음으로서 하고 나라를 다스리되 빈 마음으로서 하며 모든 동지와 모든 동포를 대할 때도 빈 마음으로서 화하며 빈 마음으로서 화하여 매사에 상이 없고 원근이 없으며 증예가 끊어지면 불보살이니라.

열린 FM 98.3MHz WBS 대구 원음방송. 여러분은 지금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가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70여 년 우리가 만든 건 우산이었지만 우리가 지켜온 건 믿음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우산과 양산의 이름 협립. 1946년부터 지금까지 협립은 품질과 명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협립.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일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마음 한켠이 무거우신가요? 오늘 하루 무언가에 쫓기듯 걸어오진 않으셨나요? 잠깐이라도 좋으니 지금 이 시간만큼은 숨 한번 크게 내쉬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쉬어가는 마음의 쉼터. 편안한 시간 되고 계신가요? 듣고 싶은 노래나 사연이 있으시다면 메시지 남겨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8970으로 글 남겨주시면 다음 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가려서 끌리고 끌려서 그르고 글러서 죄가 되나니 어리석은 이는 자기 생각 하나뿐이라 자기란 것에 가리어서 모든 작용이 글러지나 그도 타인을 비판하는 데에는 걸림이 없으므로 박나니 그 밝음을 돌려다가 자기 허물 고치는 데 이용하면 큰 지혜와 큰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은 지금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쉼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대구원강 새마을금고에서 모바일 음료 교환권을, 필플라워 칠성점에서 꽃바구니를, 그리고 원강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협찬하고 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가려서 끌리고 끌려서 그르고 글러서 죄가 되나니 어리석은 이는 자기 생각 하나뿐이라 자기란 것에 가리어서 모든 작용이 글러지나 그도 타인을 비판하는 데에는 걸림이 없으므로 박나니 그 밝음을 돌려다가 자기 허물 고치는 데 이용하면 큰 지혜와 큰 복을 얻으리라.

이제 마음의 쉼터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한 음악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마음의 쉼터 들어가시면 선곡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남은 하루 모두 편안하시길 바라면서 내일 같은 시간에 저는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쉬어가는 곳, 마음의 쉼터였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한 생각 나는 적시로 초범 월성의 큰 지혜를 얻으려 하나 그것은 크게 어긋난 생각이라. 저 큰 바다의 물도 작은 방울물이 합해 이룬 것이요, 사냐의 대지도 작은 먼지에 합한 것이며, 재불재성의 대거를 이룬 것도 형상 없고 보이지도 않는 마음 적공을 합해 이룬 것이니, 큰 공부에 뜻하고 큰 일을 착수한 사람은 먼저 마땅히 작은 일부터 공을 쌓기 시작해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44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한심리학 연구에 따르면요, 사소한 물건이라도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 사람들은 그 물건을 각별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볼펜 한 자루에도 지음이라고 이름을 붙여준다거나 지나가는 동네 강아지에게 바둑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 그 전과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일상의 재발견이랄까요?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연구 결과일 수도 있는데요. 그저 스쳐가는 것들에게 새삼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결국 그것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졌다는 뜻이 아닐까요? 이렇듯 주위를 둘러보면 이름 붙일 것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9월 2일 평범했던 오늘 하루에도 이름을 붙여볼 수 있겠죠? 이름을 붙여주고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소중한 하루로 다가올 것입니다. 천지 만물이 다 귀하고 하루하루가 다 의미 있고 소중합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원불교 창작성가 평화의 세계였습니다. 관심을 갖고 이름 붙여주지 않았다면 그저 그런 일상이 될 뻔한 소중한 물건들, 그리고 소중한 일상의 행복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저 스쳐 지나간 것들을 돌이켜보고 의미를 부여해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인데요. 평화마라토너 강명구 교도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원불교 교도로서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지난 201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출발해 서울에 도착하기까지 1년여에 달하는 시간 동안 16,000km에 달하는 유라시아 대륙횡단 마라톤을 한 평화마라토너인데요. 그런 강명구 교도가 최근 안중근 의사의 삶과 평화 사상을 조명한 소설 민족혼을 출간하고 지난 목요일 원불교 종로교당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는지 강명구 교도님을 잠시 후에 만나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2: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현재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는 놀랍게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26%로 1위를 차지했고, 건물주가 되는 것이 16.8%로 2위,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15%로 3위에 올랐다. 성인 남녀 중 2명 중 1명 이상은 돈 많이 버는 것이 삶의 꿈이라고 답한 것이다. 물론 돈 없이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겠지만 돈 자체가 꿈이자 목표라니,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돌아볼 일이다.

네, 여러분에게 돈은 어떤 의미인가요? 오늘은 돈에 대한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잠언에는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생각을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재물은 정령 스스로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불교 경전 법구경에는 돈보다 중요한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최상의 이익이고 만족이 최상의 재산이며 신뢰가 최상의 인연이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돈은 그 자체보다 사용법이 더 중요하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그 재산을 자랑하고 있더라도 그 사람이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람을 칭찬하지 말라.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죽음을 앞두고 이런 유언을 했다고 전해지죠. 병상에 누워서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니 그토록 자부심을 갖고 있던 돈과 명예가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동안 쌓아놓은 돈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제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름다운 기억들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원불교 경전 정전에 나온 말씀인데요. 원불교의 개교 동기에 대한 대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현아 과학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해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해야 할 물질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 고해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네, 원불교의 개교 동기에 나온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은 꼭 필요한 것이겠지만 이를 활용하는 올바른 정신이 없다면 삶은 더 불행해질 수 있고 또 죄를 짓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과 정신을 아울러 함양해 나가는 우리 둥둥 가족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음공부막으로 CL의 내 마음의 피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엔 불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죠. 잘 듣고 맞춰보세요. 이것은 한국 불교 종단 중 가장 규모가 큰 종단인 대한불교 조계종의 행정수반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종단의 모든 행정과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이끄는 실질적인 행정대표인데요. 전국 주요 사찰의 주지 스님을 임명하는 인사권과 종단의 예산 집행권, 사찰의 재산 감독 및 처분 승인권 등을 갖습니다. 정부나 사회단체, 이웃 종교를 만날 때 대한불교 조계종을 대표해서 나서게 되는데요. 바로 내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기념관에서 이 자리를 뽑는 선거가 치러지게 되죠.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2번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네, 그 7대 종교 대표자, 7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에도 이제 불교를 대표해서 이분이 나서게 되시고요. 우리나라 불교의 가장 큰 종단, 바로 대한불교 조계종인데 이 조계종단을 대표하는 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1번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2번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예. 내일 오후 1시에 예. 그 제38대 네, 이것을 뽑는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방송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종교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편하게 보내주세요. 불교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김현성과 움직이는 꽃입니다. 풍경 달다.

0: 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1: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평화마라토너 강명구 교도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원불교 교도로서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지난 201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출발해 서울에 도착하기까지 16,000km에 달하는 유라시아 대륙횡단 마라톤을 한 평화마라토너인데요. 그런 강명구 교도가 최근 안중근 의사의 삶과 평화 사상을 조명한 소설 민족혼을 출간하고 지난 목요일 원불교 종로교당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자, 이 책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는지 강명구 교도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교도님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자, 우선 책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2: 예, 고맙습니다.
1: 자, 책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강명구 교도님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평화마라토너 강명구 교도님 간단한 소개부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2: 예, 저는 30에 미국으로 가서 한 25년 동안 미국에서 살았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종종 뒤를 돌아보며 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보면 거기에는 찌질하고 못난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꾸준히 신분 세탁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삶에서 제일 그 잘된 신분 세탁이 원불교 교도로 신분 세탁을 하는 게 제일 잘된 것 같고요. 그 점에 두 번째로는 마라톤을 하다 보니까 자의반 타의반으로 평화 마라톤으로 불리게 되었는데요. 그것도 아주 잘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전업 작가로서 신분 세탁을 한번 해보려고 장편 소설을 출간했습니다.
1: 네, 인생에 있어서 원불교를 만난 것과 또 마라톤을 하게 된 것이 인생에서 더 중요한 기점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벌써 9년이 됐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16,000km에 달하는 유라시아 대륙횡단 마라톤을 하셨는데요. 이런 마라톤을 결심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기까지 비유를 하자면 안중근 의사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2: 안중근 의사의 감히 비교하는 것은 저로서는 영광이지만 택도 없는 얘기고요. 하지만 그 제가 달릴 적에 요번에 키르기스탄 한글 학교 모금 운동으로 했는데요. 그때 달릴 적에 키르기스탄의 그 왕산 호위 장군의 손자가 이 환영을 나와가지고 돈 100불을 지어주면서 평화운동은 독립운동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격려하면서 그 지어준 100불이 저는 독립운동하는 독립군 지원금으로 생각해가지고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1: 네, 이번에 민족혼이란 책을 내셨는데 그 마련된 기금을 키르키스스탄 미래 한글학교 기금 마련을 위해 쓰신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해주신 거고요. 네. 그 지난 목요일 원불교 종로교당에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소설책 민족혼의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자, 안중근 의사에 대한 관심은 언제부터 좀 갖게 되셨어요?
2: 누가 글을 잘 쓰니 안중근 기념사업회 하신 분이 안중근 소설도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그 잘 쓰면 영화도 만들고 그럴 텐데 제의를 했는데 그 제의만 한다고 제가 그 쓸 결심은 갖지는 않았을 거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중근 의사 캐릭터가 저하고 비슷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서 안중근 의사를 빗대어 사실은 글을 쓴다는 것은 자기 고백에 다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중근의 빗대어 사실은 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1: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안중근 의사의 마음으로 이 16,000km에 달하는 유라시아 대륙횡단 마라톤을 결심하고 실행한 것이 아니냐 이런 또 말씀도 드려본 건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안중근 의사와 우리 강명구 교도님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독실한 종교인이라는 점, 그리고 종교인으로서 시대적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어떤 큰 결심을 실행했다는 점인데요. 우리 교도님 생각도 좀 비슷하신가요?
2: 안중근은 사실 그 아버지 안태훈 밑에서 그 호적의식을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는데 천주교를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아래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평등 교육을 받고 평화 교육을 받으면서 그 현실에 눈을 뜨게 되면서 독립운동까지 하게 되거든요. 저도 그 원불교를 만나면서 그 원불교의 평화정신, 특히 이제 정단종자님의 세계는 한가족 정신에 감동을 받았고요. 특히 이제 그 사회에 나오는 그 타자녀 교육, 사람이 평등하려면은 교육이 평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100년 전에부터 타자녀 교육을 외치셨다는 것은 굉장히 선구적인 거라고 보거든요.
1: 네.
2: 그래서 거기에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천주교 신앙인으로서 어떤 민족적인 과업을 이렇게 수행을 한 것이고, 우리 강명구 교도님도 오늘날 이 분단 상황에서 민족의 어떤 평화와 또 통일을 바라면서 마라톤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교도님께서는 특히 어떤 부분에 주목하면서 이 책을 쓰셨어요?
2: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작가들이 안중근 소설과 평전을 써냈는데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책을 집필하면서 상당히 고민했어요. 많은 그 유명한 네로라는 작가들이 그 안중근 소설을 썼는데 다 같은 사람이 써가지고 꼭 과연 명함을 내밀 수 있느냐 하는 고민을 했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 작가들이 짚어내지 못한 부분, 즉 말하자면 그분들은 전부 다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총격을 가해서 쓰러뜨린 그 부분을 앵글을 맞추고 있는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어떤 혁명가 이전에 파상가였다. 동양평화론을 집필할 정도로 나이 서른에 벌써 지금의 이유와 같은 공동운행을 만들어서 공동 카페를 찍어내고 또 공동의 젊은이를 뽑아내서 3개국어 이상의 언어를 교육하고 지금의 나토와 같은 집단 안보체제를 구축하려는 그런 사상은 이건 굉장히 선구자적인 사상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이토 히로부미를 암달한 그 사건에 앵글을 맞추는 것은 안중근의 아주 조그만 부분을 보고 큰 부분을 놓치는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1: 예. 그래서 이제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소설에 잘 담아내셨다는 말씀이시군요.
2: 예, 저는 이토 히로부미의 대동아 공영론과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의 대결로서 소설의 구도를 잡았죠.
1: 네, 네. 이 동양평화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필요한 평화사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동양평화론을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어떤 게 좀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2: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제 평화가 구축돼야 되고요.

0: 지금 마련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첫째는 금전적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접근성이 좋은 거고 또 세 번째는 대부분 손님들이 원물 교도가 아닐 텐데 원물교 그 교당을 한번 구경해 보는 것도 원물교 선교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1: 네. 자, 이날 북콘서트에서 마련된 기금은 키르키스스탄 미래 한글학교 기금 마련을 위해 쓰인다고요?
0: 예. 그날 기금 마련은 이제 키르키스스탄 기금을 위해서 제가 했고요. 앞으로도 이제 지방을 돌면서 대도시에서 북콘서트를 할 거거든요. 우선 이제 익산에서 한번 할 거고 전주에서 한번 할 거고 또 대구에서 한번 하고 청주 이렇게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키르기스탄 미래 한글학교 기금을 마련해서 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제가 이제 와이프가 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방콕 교당하고도 이제 많은 인연을 쌓고 있는데 방콕은 그 태국이 이제 불교의 나라고 왕국이기 때문에 불교 정부에서 불교의 지원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세계 불교 연합 신도 연합회가 방콕에 있는데 거기에서 UN 빌딩에서 평화의 종을 설치한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기금을 좀 마련해서 한 기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1: 네, 예. 아주 멋진 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중근 의사의 사상을 담아낸 이 민족 혼을 쓰셨는데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0: 원불교의 사유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자녀 교육, 자립양성, 그리고 지자본이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교육으로 평등 세상을 만들고 평화 세상을 만들자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을 달리면서부터 평화 운동하기로 소원을 했고요. 계속해서 집필 활동과 건강이 허락되는 한 달리기를 계속하면서 평화 활동에 몸과 마음을 바치겠습니다.
1: 예, 우리 원불교 교도로서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이 평화에 대한 기여를 지금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 스스로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 참 존경한다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마라토너 강명구 교도님과 최근 출간한 책 민족 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원불교 창작성가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다름없는 낙원으로.

0: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이진영 목사입니다. 지금 숲을 거닐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숲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숲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또 그 숲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참된 삶의 모습입니다.
1: 원불교 환경연대 김선명 교무입니다. 일체의 만물은 우리에게 직접 죄와 복을 주는 권능을 가진 부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일체 만물을 부처님으로 모시고 감사, 보은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2: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양희석 신부입니다. 프란시스코 교종께서는 참미받으소서라는 회칙에서 생태계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한 사람의 의인으로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노아처럼 행동하는 시민들이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 이웃종교와 함께하는 자연환경 캠페인. 지금 여러분께서는 종교협력 프로그램 둥근소리 둥근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종교?
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엔 불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죠. 오늘의 질문은 조계종 총무원장에 대해 알려주세요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불교 최대 종단인 대한불교 조계종의 총무원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조계종의 행정수반 역할을 하는 자리인데요. 내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실시되죠. 조계종 입법기구인 중앙종회 의원 81분과 전국 24개 교구 본사에서 10명씩 선출한 240분을 합친 321명의 선거인단이 한 표씩을 행사하는 간접선거 방식으로 치러지는데요. 4년 임기의 조계종 총무원장은 전국 사찰 3,500여 곳과 스님 12,000여 명이 속한 조계종의 모든 일반 행정과 대외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본사와 말사 주지 임명권과 연 1,000억 원이 넘는 총무원 예산 집행권, 종단 소속 사찰의 재산 감독 및 처분 승인권 등을 갖습니다. 중앙승가대를 포함한 승가학원 이사장 자리, 그리고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그리고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장 등도 당연직으로 맡게 됩니다. 조계종 최고 어른인 종정이 정신적 지도자라면 총무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을 지닌 종단의 수장인데요. 이번 선거는 선운사 주지를 지내신 경우 스님과 제37대 총무원장을 지내신 진우 스님의 양자 대결로 치러지죠. 총무원장 선거가 복수 후보로 치러지는 것은 2017년 이후 9년 만입니다. 경우 스님은 지난달 한국불교 대도약의 시대를 열어가는 큰 걸음을 내딛고자 한다고 출마를 선언하면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종단의 모습은 종도들의 뜻을 여법하게 모아 운영하는 합의와 소통의 종단, 투명성을 바탕으로 종도들에게 신뢰받는 신뢰의 종단이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지난 4년간 종단의 안정과 불교의 대사회적 위상 제고 성과를 강조하는 진우 스님은 안정에서 도약으로 한국불교의 새로운 100년을 열겠다며 승가는 더욱 당당하게, 종단은 더욱 안정되게, 불교는 더욱 젊고 역동적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선거 결과는 내일 오후 3시 정도에 투표 종료와 개표 직후 발표되며 당선인은 곧바로 당선증을 받고 오는 28일에 취임하게 됩니다. 자, 뒷번호 9111 쓰시는 분 정답은 2번입니다. 내 마음에 말없는 휴식처 산사에서 내 마음을 내가 위로해주고 있어요 하고 문자 주셨네요. 지금 산사에서 지금 우리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내 마음을 내가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스스로를 토닥여주고 내 마음을 내가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306 쓰시는 분 정답은 이번 총무원장입니다. 늘 듣기만 했는데 보내봅니다. 언제 들어도 마음이 편안한 방송 늘 감사합니다 하고 첫 문자를 주셨네요. 아이고 언제 들어도 마음이 편안하다고 해주시니까 이 얼마나 참 보람되고 또 행복해지는 그런 또 시간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하루 또 고단하셨는데 퇴근 시간 6시부터 7시 마음을 조금 위로가 되고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도 우리가 마음을 조금 더 열고 다름을 더 이해하고 오늘 있었던 뭐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뭐 여러 가지 일들, 사람들, 일들에 대해서 너그러이 수용할 수 있는 마음도 좀 키우고 그래서 좀 평화로운 마음을 갖도록 우리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를 앞으로도 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세요. 한가람님 정답은 이번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입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과 현임을 맡고 계신 진우 스님의 선거가 치러지겠죠. 성큼 다가온 가을바람이 시원합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자, 그리고 선정희님 둥근소리 둥근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들으면서 퇴근을 했습니다. 강명구 교도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명구 교도님은 원불교 법을 만나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걸 들으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셨어요. 그 강명구 교도님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잘한 일, 원불교를 만난 일 그리고 마라톤을 한 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뜻 있는 삶을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면서 마라톤을 하고 있고 안중근 의사의 이 평화 사상을 담아서 민족혼이라는 책도 쓰셨어요. 네,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그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시대적인 책무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날 2026년에 우리 한반도에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장 큰 어떤 평화적인 과제 또 종교인으로서 해야 될 어떤 책무 뭐가 있을까요? 바로 갈등을 줄여나가고 평화를 이루는 일이겠죠. 바로 일상에서의 그런 또 평화도 중요하지만 큰 평화, 남북의 화해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종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불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덕대 스님입니다. 어느 스님의 목탁소리.

전국소리 둥근 이야기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박보윤의 어떤 인연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1967년 중동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항공편을 돌려 이스라엘 필하모닉과 위문 공연을 열었던 지휘자 주빈 메타. 이 노장 지휘자가 최근 또 한 번 세계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네타냐후 정부의 가혹한 팔레스타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올해 예정된 이스라엘 일정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선포한 것인데요. 스스로를 인도의 유대인이라 부를 정도로 깊이 사랑해온 이스라엘이었지만 잘못된 침략과 분열 앞에서는 단호히 보이콧을 선택하며 진정한 인류애의 가치를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올해 90세를 맞는 그는 말합니다. 아랍인과 유대인이 서로 껴안는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청춘 캠페인 뮤지션의 청년 정신을 배우다. 한국의 생명 허브 원광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도를 닦는 사람은 선정과 지혜를 같이 운전하되 선정 위에 지혜를 세워 참 지혜를 얻고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 덕과 재를 같이 진행하되 덕 위에 재를 써서 참 재주를 삼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7장 말씀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아름다운 인생. 우리는 종종 희망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때로는 뭐 작은 희망을 품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크디 큰 그런 큰 희망을 꿈꾸기도 하죠. 우리가 바라는 희망이 매번 모두 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희망의 불씨를 끝까지 지킬 수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 희망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의 희망사항은 무엇일까요?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오늘 첫 곡입니다. 오키가 불러줍니다. 희망은 언제나 꿈을.

0: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오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수요일 저녁입니다. 아, 별일들 없으셨죠? 가을이 이제 9월 시작되면서 바짝 우리 곁에 온 것 같아도 아직도 더운 기온들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또 남쪽에는 무더위가 아직도 끝을 내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건강 잘 유의하시고 환절기에 감기도 잘 걸리지 않도록 잘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희망이란 단어를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우리 마음속에 희망을 품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늘 그렇죠. 희망이 없으면 우리 삶이 얼마나 무너질까, 그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희망이란 한자어 뜻을 풀이해 보니까요, 바랄 희자에 바랄 망자를 이렇게 합쳐서 쓰네요. 말 그대로 간절하게 바라고 또 바라는 마음, 이게 바로 희망입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도 있고요. 또 내 소중한 가족들이 그저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기만 하는 그런 희망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저 들꽃님이 같은 말씀을 주셨네요. 희망은 역시 가족의 건강입니다. 건강이 최고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에 많은 희망들을 거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 바람의 크기를 떠나서 우리가 품었던 수많은 희망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이루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는 또 다른 희망이 또 채워지고요. 작은 희망은 더 큰 희망으로 또 키워나가고 이렇게 하루하루 우리도 같이 희망의 싹을 키우는데요. 희망을 꿈꾸는 그 마음만으로도 우리는 또다시 내일을 살아갈 에너지를 얻고요. 그 시간들의 끝에는 반드시 이 현실로 우리 희망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꿈을 꾸면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희망곡을 제가 직접 불러드리는, 그거 보니까 그것도 희망곡이네요. 예. DJ 통기타 라이브와 신청곡 퍼레이드가 오늘은 3, 4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보내주십시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희망곡, 네, 사연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라면서 흥겨운 기타 멜로디가 노래를 이끄는 기타부기 유닐로의 노래 한 곡 같이 듣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지난달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1%를 기록하면서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가 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2020년을 100으로 봤을 때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20.05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3.1% 상승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과 6월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하다가 지난 7월 2.8%로 내려왔지만 한 달 만에 다시 3%대에 진입했는데요. 품목별로 보면 공업 제품이 1년 전보다 3.7% 오르면서 물가를 1.24%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석유류가 14.2% 상승한 가운데 경유는 1년 전보다 19.6% 그리고 휘발유는 11.5%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가공식품은 1.5%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공공서비스는 6.5% 올라 지난 2001년 8월 이후 25년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보험을 통해 과도한 장기 치료를 받는 관행에 제동이 걸립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일부터는 경상으로 분류되는 환자가 8주 넘게 치료받길 희망하는 경우 담당 기관의 전문 의료인으로부터 반드시 장기 치료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하도록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향후 치료비 항목도 경상 환자에 한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제 발생한 치료비만 보장하게끔 기준을 바꿀 방침입니다. 이번 약관 개정은 일부 환자의 과도한 장기간 치료 요구로 인해 보험금 낭비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이고요. 개정된 약관은 오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에는 다시 폭염특보 수준의 무더위가 찾아왔죠. 반면에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지방은 예년 이맘때와 비슷한 낮 기온을 보이면서 크게 덥지는 않았고요. 제주와 일부 남해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열대야도 없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전주 23도, 부산은 24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30도, 광주 32도, 대구는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영동 지역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자주 내리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습도가 내려가면서 늦더위도 점차 꺾일 전망입니다.

김태희의 고향마을, 그리고 이어서 신가야가 불렀습니다. 울고 가는 저 구루마 전해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희망이란 단어로 오늘 방송을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셨던, 또 점점 싹 트이고 키우고 계셨던 희망들 다 다시 한번 좀 생각나시죠? 네, 부산 개인택시 금채원 기사님이 아, 희망이란 단어는 참 큰 힘을 주는 고마운 단어라고 생각해요. 우리 마음속에 큰 불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에 힘만 주는 참 고마운 말이죠.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대구에서 주순이님은 저의 희망은요, 건강하고 또 작은 아들 좋은 사람 만나서 장가 보내는 것이 희망입니다. 이렇게 예, 가정의 평화와 건강, 이런 것들이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에는 가장 큰 희망사항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오늘 통기타 라이브가 있는 설레는 날이네요. 설레는 마음으로 출석합니다. 또 주순우님이 덧붙여 주셨고요. 금채원 기사님도 통기타 라이브 듣고 꼴딱 넘어가고 싶다고. 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그래요 3, 4부에 여러분들이 희망곡으로 꾸며드리는 DJ 통키타 라이브와 리퀘스트 뮤직이 있습니다. 많이들 지금 보내주세요. 김해에서 검은 그림자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 멀리 엘살바도르에서 강태형님도 잘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모두 모두 도성의 배신자, 대구 최영원님의 신청곡 같이 듣겠습니다.

9월에 첫 통기타 라이브 너무 기대됩니다. 대구 북구 윤형준님 기대감을 주셨고요. 가을이 한 발짝 가까이 왔네요. 아침 운동하는데 기온이 달라졌어요. 전주에서 현동수님도 가을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성북동의 배용준님께서요. 창문을 닫게 하는 선선한 새벽바람에 가을이 실려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가는 길은 늘 기쁨이고 행복이죠. 오늘도 2시간 같이 할게요. 남상규의 인생무상 신청합니다. 청해 주셨어요. 이 노래로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1: 70여 년 우리가 만든 건 우산이었지만 우리가 지켜온 건 믿음이었습니다. 품질 좋은 우산과 양산의 이름 협립. 1946년부터 지금까지 협립은 품질과 명성을 지켜가겠습니다. 우리 곁에 협립.

우리 어머니는 그동안 모진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과 같이 노래를 못 부르시나 봐요. 어머니, 기타를 잡으세요. 제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노래를 불러보겠어요.

신 최숙자의 모녀기타도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고요.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부터 좀 해드리겠습니다.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님께서 와주셨어요. 아내분이 이제 퇴원하셔갖고 집에서 이제 재활하신다고 인사를 주셨죠. 아내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잘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대신 인사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덧붙여 주셨는데요. 9월의 둘째 날입니다. 오늘 진행자님의 통기타 라이브 방송이 있는 날이죠. 일찌감치 원음 방송의 채널을 맞춰놓고 멋진 시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이 저녁 전국의 청취자님들과 함께 오늘은 백야성의 홍콩아 자리꺼라를 신청해 봅니다. 이렇게 청해 주셨어요. 요 노래는 저희가 음원이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요. 이 노래는 전해드릴 수가 없네요. 아쉬워요. 다른 노래 한번 더 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아내분께서 좋아하시는 노래, 평소 좋아하셨던 노래 있으시면 애창곡 하나 신청해 주세요. 김태환님 같이 듣고 계신다니까 더더군다나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해운대에서 김철곤님도 자리해 주셨는데요. 오늘 사연을 주셨어요.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신청했던 남산규의 고향의 강을 같이 들은 중마고 친구 동물병원장이에요. 현덕봉 친구가 듣는 법을 몰라가지고 이 곡을 꼭 듣고 싶다고 대신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박재홍의 유정천리를 청해 주셨어요. 친구나 저나 원음방송을 애청한 지 수십 년을 넘긴 찐 애청자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덧붙여 주셨는데요. 뭐 이참에 그러면 제가 주파수 고지 잠깐 해드릴게요. 지금 김철곤님이 계신 곳은 부산이죠. 부산 경남 지역은 104.9MHz, 또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또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 그리고 서울 경기 지역은 89.7, 이렇게 주파수를 들어오시면 들으실 수가 있고요. 또 라디오가 없거나 이동 중에 계실 때는 스마트폰으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앱을 다운받아서 들으시면 전국 전세계 어디에서나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저 동물병원 원장님 다음번에는 직접 들어오셔서 문자도 주시고 신청곡도 주시고 김철곤님과 같이 손잡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들꽃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 한 곡 더 소개하도록 하고 듣겠습니다. 들꽃님이요. 다이어트 시작한 지 일주일 되셨는데 실천을 잘하고 계신다고. 어이구 잘하셨습니다. 그저 제가 먹는 걸 좋아해서 힘들 줄 알았는데 저녁이 되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몸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진행 상황을 보고 드릴게요. 하시면서 진방남의 꽃마차 청해 주셨는데 이어서 듣겠습니다.

우리 김철곤님께서요, 진행자님 신청한 노래가 방송되니까 친구가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그러니까 본인,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 신청한 곡이나 사연이 소개되면 그렇게 즐겁고 기분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을 정말 최대한 다 소개시켜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너무 또 양이 많을 때는 그날그날 저희가 소화를 해야 되니까 그냥 넘어갈 때도 있고, 사실 우리 제작진과 저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과 신청곡 다 읽어보고 다 하거든요. 하지만 방송이 간혹 못될 때도 있습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예쁘게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출석합니다. 9월인데 아직 왜 이리 더울까요? 빨리 좀 시원해지기를 바랍니다. 숨어오는 바람소리님. 부산은 아직 조금 더운가 봐요.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가을은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가을은 와 있습니다. 우리 곁에. 대구의 주순이님께서 아까 아드님 빨리 작은 아들 결혼하는 게 소원 희망이라고 하시면서, 아침에 웃음은 건강을 부르고 점심에 웃음은 화목을 부르고 저녁에 웃음은 피로를 풀어줍니다. 아인과 함께라서 행복해요. 패티김의 사랑하는 마리아 청해 주시면서 사연 주셨고요. 맑은호수님은 뭉게구름 사진을 주시면서 비구름이 물러간 하늘은 가을이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하얀 뭉게구름이 우리를 반겨주고 있네요. 4월과 5월에 옛사랑 청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맞아. 신청곡이 채택되면 정말 그 기분 진짜 좋거든요. 오랜만에 마리아 들어보니 옛날 추억이 생각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리아 청해주신 주순이님이 바로 답글을 예. 문자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저희가 100% 더, 예, 100배 더 이해하고 알아야지 됩니다. 이렇게 저희 그 청취자의 입장에서 방송을 들어야지만 방송이 활성화되고 잘 된다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어느덧 9월달을 맞이했습니다. 잘 지내셨죠? 올해같이 더운 해가 있을까요? 건강 유의하시고 네, 수고하십시오. 대구시 남구에서 박세준님께서 그러니까요. 다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올해가 진짜 제일 더운 해였던 것 같다고. 예. 자, 아무튼 잘 건너오셨습니다. 이제 9월 시작되고 가을도 시작됐어요. 2부를 마무리하고요. 3부에서 DJ 통키타 라이브와 여러분들의 신청곡이 함께하는 신청곡 퍼레이드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끝곡은요. 해운대 방현재님 아내와 함께 열심히 네, 병을 이겨내고 계시죠. 이택님의 미련 청해 주셨는데 라이브로 청해 주셨는데 제가 이 노래를 소화를 못해서 오늘은 음원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와 함께 2부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운영,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으로는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로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으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거쳐야 밝은 달이 나타나서 삼라만상을 비춰줄 것이요. 수도인의 마음 하늘에는 욕심의 구름이 거쳐야 지혜의 달이 솟아올라서 만세 중생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며 악도 중생을 천도하는 대법사가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4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일생 동안 공도에 헌신하신 규타원 장정수 대봉도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법동지와 제자들 그리고 조카 김현준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저희 집이요. 중구 명동 쪽에 거주할 때 그 체육대회 등 잔치에서 동대표로 아내가 노래를 곧잘 불렀어요. 상품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미자님의 노래를 잘 부르지요. 오늘은 아마 신청자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아니면 뭐 다음에 언제라도 듣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봉천동에서 김태환님 아내가 잘 부르시는 좋아하시는 노래 이미자의 흑산도아가 시청해 주셨는데 네 오늘 들려드려야죠. 잘 들으셨죠? 노래 잘 부르신 이미자 노래가 어려운데 노래 잘 부르시는 거예요. 이미자 노래를 잘 부른다 그런 거는 노래 실력이 일단 네 80점 이상 잘 부르시는 겁니다. 수원의 임순자님도 오늘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 청해 주셨고요. 또 부산에서 은하수님이 예, 이미자의 석양을 청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은 그죠. 예, 흑산도 아가씨로 합석해야 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친구랑 오일장 가서 수수부꾸미 사 먹고 구경하고 왔어요. 내일부터 기온이 조금 내려간다고 하네요. 예, 라이브 따라 부르려고 시원한 물 한 잔 들고 와 있습니다. 부산 은하수님. 네, 요 앞에 앉아 계신 거 부산 테이블 보여요. 보여. 예. 그리고 우리 도선역에 우리 박병록 기사님도 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라이브 시간이네요. 신나게 달려봐요 하시면서 날씨가 초강을 갔다고 해주셨고요. 또 우리 구경옥님도 부산은 조금씩 시원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시면서 또 사연을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라이브 초대석에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오늘도 많이 기대하고 설레임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진행자님의 목소리가 전국으로 메아리로 울릴 겁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찾아주시고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신청곡 퍼레이드 참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박수 문자도 기다리면서 이제 신청곡 퍼레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분 45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1: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2: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3: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4: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2: 엄마, 여기 꽃.
5: 고마워.
4: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신청곡 퍼레이드. 저 DJ 이동훈이 직접 불러드리는 통기타 라이브 하고요. 여러분들의 신청곡이 함께하는 시간, 신청곡 퍼레이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박수 주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들꽃님이 자자 라이브 시작합니다. 아인가정님 모두 모두 즐거운 시간 되세요.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박수 인사 응원의 문자도 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전북 부안에서 이자아님도 오늘도 라이브 듣고 싶어서 출근합니다. 조용히 듣기만 할 거예요. 수고하세요. 박수는 그 대신 많이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곡은 지난주 구경옥님이 청해 주신 이장이 작사 작곡이고요. 또 조영남도 불렀고 이장이도 불렀습니다. 불 꺼진 창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차집의 고독이 이어졌습니다. 불 꺼진 창하고 차집의 고독이 찰떡으로 붙는데요. 예, 나훈아가 불렀어요. 불 꺼진 창 전해드렸고요. 라이브로. 예, 갈수록 멋집니다. 인천 오라방님께서 신청곡으로 저는 오동잎 청해봅니다. 이야, 이거 가을에 오동잎. 이거는 다음 주에 들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가을이 좀 더 익어지니까 다음 주에 인천 오라방님 신청곡 오동잎 예약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도동 우리 조남주 애청자님도 오셨어요. 지난주는 위스키, 오늘은 흑맥주 주문했습니다. 우리 라이브 카페. 고맙습니다. 네. 대구 북구 주순이님 짝짝짝 첫 곡부터 너무 좋아요. 화이팅입니다. 봉천동 김태환님도 아유 제가 이 원판 LP를 가지고 있어요. 가끔 듣는데 어쩜 기타 반주와 목소리가 너무 잘 맞습니다 해주셨어요. LP를 가지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대개는 LP를 움직일 수 있는 턴테이블하고 전축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 저희 집에도 있었는데 이사하면서 그냥 처분했더니 지금은 너무 아까워요. 잘 가지고 있을걸. 배영주님 오늘도 어김없이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최고입니다. 큰 박수 주셨고요. 금치영 기사님 슬픈 노래가 더 슬프게 가슴을 애입니다. 안양효심님 네, 목소리가 시원하고 멋져요. 감상 잘하셨다고. 해운대 방현재님 별이 빛나는 밤에 애청하는 기분입니다. 수고하셨어요 해주셨고 구경옥님 녹음하셨다고 하면서 기타 반주와 쿵짝쿵짝 리드미컬한 목소리 함께 기가 막힙니다. 남편하고 함께 감상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본인이 청해 주신 노래를 제가 했으니 얼마나 더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그죠? 들꽃님은 박수를 그냥 예, 박수 이모티콘을 가득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노래는요. 옛가요 코너죠. 옛가요. 옛가요 노래 불러드리는 백년설의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대지의 항구 버들리 외로운 이정표 밑에 말을 매는 나그네야 해가 졌느냐 전해드리겠습니다.

남윤세의 청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대구에 계신 박세준님이 청해 주셨어요. 3부가 이제 벌써 또 마무리가 되네요. 짧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박수 문자 좀 소개하고 3부 마무리 곡 전해드릴게요. 베리굿이라고 생전에 부친께서 아주 좋아하시던 노래입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부산에서 이상근님, 네. 부산 은하수님, 아련한 낭만 행복이 전국으로 울려 퍼지는 시간입니다. 라이브 여기는 아인입니다 해주셨고, 금채원 기사님,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주셨네요. 너무 감사해요 해주셨고, 네, 강태형님 멀리 엘살바도르에서도 너무 잘 들으셨다고, 매력적인 보이스예요. 아, 색채가 담겨져 있는 것 같다는 칭찬까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거 저 박수 문자를 다 소개를 못하겠는데요. 일단 하는 데까지 하고, 대주양구 너무 잘 들었어요. 예가요 라이브 너무 좋습니다. 대구 동구에서 노옥년님 고맙습니다. 왕애청자님도 너무 구성지게 잘 들으셨다고, 잘 어울린다고 해주셨네요. 여기까지 일단 전해드리면서 평강공주님께서 조미미가 부른 댄스의 순정을 청해 주셨는데 이건 음원이었고요. 대신에 김추자가 부른 버전이 있어서 이 곡 전해드리면서 3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힌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4: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제어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아름다운 인생 4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가을이 짙어지면서 행복하게 보내려고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평강공주님. 가을하고 사랑에 빠지셔가지고 며칠 전에 하루 시작하셨으니까 오늘 며칠 정도 지나셨을까? 한 5일 정도 지나신 것 같은데요. 어제 그제 비왔던 날씨가 오늘은 전형적인 가을 하늘을 떠올리게 해주는 고마운 하루였습니다. 시원한 바람과 함께했어요. 오늘도 마음속에 희망을 가득 채우고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행복한 마음으로 즐겁게 듣고 있어요. 인천 왕 애청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조금 아까 들려드렸던 노래 들으시면서 전주에서 이현숙님이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차분한 목소리와 통기타의 환상적인 조합이 멋있었어요. 이렇게 박수 문자 주셨고요. 또 봉천동에서 김태환님은 이 백년설님의 노래가 사실 불러보면 생각보다 참 어려운데 기타 반주와 함께 너무 잘 불러서 잘 들었다고 또 평을 해주셨네요. 한 95점 정도. 네. 고맙습니다. 마포 최병건님께서 명품 기타 소리 들을 때마다 전율이 흘러요. 성큼 다가온 가을 냄새가 가까이 와 있네요. 미국에 사는 정윤교 친구와 함께 듣고자 녹음해서 보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네팔 우리 엔지니어분들 좀 실종 소식 때문에 많이들 좀 가슴이 답답하고 걱정스럽습니다. 진짜 좋은 구조 소식이 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피해를 당한 네팔 현지인들에게도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구호물자도 좀 보내고 이렇게 나눔을 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덧붙여봤습니다. 부산에서 조명진님께서 생음악 신청곡 돌아가는 삼각지 갈대의 순정 고향무정 이렇게 쭉 주셨는데 어떤 노래를 들려드려야 되나. 고향무정 한 곡 할까요? 고향무정. 네? 실시간 신청곡으로.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오기태에게 고향무정. 고향 생각하면서 이제 추석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곡 띄워 올리겠습니다. 즐겨주십시오.

오기택의 고향무정 라이브로 들으셨고요. 또 내 사랑 지금 어디 이연의 노래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다른 날도 그렇지만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네요. 좋은 계절 9월에 즐겁고 행운이 넘치길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조명직님. 고맙습니다. 가요 무대가 부럽지 않은 우리가 꾸며나가는 아름다운 인생 무대가 더 멋져요. 해운대에서 방현재님께서 아유 고맙습니다. 고향 무정 마음이 뭉클 눈시울이 따뜻해옵니다. 명절 얘기하셔서 더 그랬나 봐요. 잘 들었습니다. 평강공주님께서도 부산 개인택시 금채원 기사님께서요 조금 전에 제가 들려드렸던 대제항구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가 있네요. 제가 이실직고를 좀 하자면요 늦깎이 대학생 시절에 대제항구 노래를 벨소리로 전화기에 해놨는데 공부 시간에 무음으로 하는 걸 깜빡 까먹었지 뭐예요. 전화가 오면 신나는 음악이 나오면 모두가 신나하고 한바탕 웃고 공부했습니다. 아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당시 같이 공부했던 동문했던 동창생들 만나면 우리 금채영 기사님 이야기는 빼놓지를 않을 것 같아요. 네, 잊혀지지 않는 네, 동창생의 이야기네요. 들꼬님도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또 해주셨어요. 인천 왕애청자님 옛가에 들려주시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 영역을 구축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멋지고 멋있어요. 네, 명불허전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이고요. 성현동의 김영부님 통기타 라이브 멋진 시간 최고입니다. 즐겁게 잘 듣고 있어요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한 곡 더 남았습니다. 네, 영화 대사 중에서 한 발 남았다라는 대사가 있는데 한 곡 더 남아있습니다. 윤한기의 별이 빛나는 밤에 우리 뒷번호를 문자 핸드폰 번호로 쓰시는 6615님 오늘 들어오셨을까요? 아마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이번 주에 들려드린다고 약속해드렸죠? 예, 꼭 오시겠다고 해주셨는데 아마 듣고 계실 거예요. 6615님이 청해주신 윤한기의 별이 빛나는 밤에 오늘 밤 밤하늘을 한번 바라보시면 별이 총총히 떠있지 않을까 추억에 네, 그 시절 그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같이 즐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카포를 좀 꼽을게요. 전해드리겠습니다.

벽소리 이별의 밤별장 잘 가세요 잘 있어요 움켜잡고 같이 울적에 불타는 내 심정

손인호의 호남선 밤 열차, 가시돋친 장미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까지 오늘 들었습니다. 아, 네. 두 시간 함께 해 주셨어요. 한 2분 정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시간이 남아있네요. 제가 무슨 정치권에서의 청문회 같은 거 하면 왜 시간 마이크 켜놓고 자 1분 남았습니다. 1분 끝나면 마이크가 딱 꺼지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2분 정도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문자 조금 읽고요. 아유, 좋아하시는 가수님 중에 한 분 노래 동호님 최고예요. 고음 처리가 정말 이렇게 잘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동네에서 구경옥님, 또 해운대 방현진님도 열창이 너무 좋았다고 해주셨고요. 은하수님, 라이브 땐 보이는 라디오 하면 참 좋겠다고. 저희는 감춰진 라디오 본연의 색깔을 유지합니다. 661호님 듣고 계셨네요. 별이 빛나는 밤에 잘 들으셨다고 고맙습니다. 또 금채영 기사님도 너무 좋았다고 동백오빠야 최고라고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 예약곡 하나 더 소개하도록 할게요. 우리 그 고양시 윤창호님 그리고 박세준님도 청해 주셨어요. 네, 요 노래 남인수의 추억의 소약을 청해 주셨네요. 예, 준비해서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는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예가요 중에서 오늘 고추 상생점을 절단하고 세월이 참 빠르다는 걸 느끼셨대요. 또 벌레 가을 배추 심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다고 이렇게 덧붙여 주셨네요. 윤창호님도 또 소일거리로 농사를 지시는 것 같은데 많이 쓰셨습니다. 마무리 질 시간이 됐어요. 이제 시간 다 됐습니다. 이연수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가 최무령의 느티나무 언덕길이거든요. 이 노래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떤 노래인지 오늘 끝곡으로 여러분과 같이 즐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더니 7시 이후로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다고 청해 주셨어요.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러분과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불교 부산 울산 교구장 강덕재 교무입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어 가자는 왕산 종법사님의 신년 법문을 받들어 실천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 공부 다짐 지속되고 있으시죠?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노력, 자력양성, 끊임없이 배우는 노력, 지자본위, 모든 사람을 두루 교육하여 세상을 발전시키는 노력, 타자녀 교육,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한 실천과 노력, 공도자 숭배.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힘들이 모여 세상이 은혜로워집니다. 나의 실천은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법설이나 강연을 들을 때에는 반드시 큰 보 하나 얻을 듯이 정신을 고누고 들어야 할 것이니 법사나 강사가 아무리 유익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요령을 잡지 못하고 버면이 듣는다면 그 말이 다 실지 효과를 얻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무슨 말을 듣든지 내 공부와 내 경계에 대조하여 온전한 정신으로 마음에 새겨 듣는다면 그 얻음이 많아지는 동시에 실지 행사에 자연 반조가 되어 예회 공덕이 더욱 드러나게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25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욕심도 전혀 품지 않고 사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탐나는 물건을 보면 사고 싶고 타인에게 늘 인정과 칭찬만을 바라는 마음, 또 내가 저지른 허물과 책임은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네 솔직한 속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건 나부터 챙기고 부담스럽고 나쁜 건 남에게 미루려 하는 마음들과 함께 진정한 평화가 싹트기란 어려울 텐데요. 서로가 온전히 화합하며 상생하는 세상을 일구기 위해 우리가 평소 마음밭에 가꿔야 할 행동은 어떤 행동일까요?

이런의 어머니 오늘 첫 곡으로 채환의 나팔 불어요 듣고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원불교 소식 전해드립니다. 답을 찾기 전에 새로운 질문을 만납니다. 원기 111년 원불교 열린교화박람회 질문의 여정이 9월 18일과 19일 서울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지금 우리 교화의 새로운 사례를 만나고 AI 시대와 미래 교화를 생각하며 선명상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도 함께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를 열고 시대를 바라보는 질문의 시작. 원기 111년 원불교 열린교화박람회 질문의 여정. 참가비는 무료이고 사전신청은 9월 14일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에 쥐어야 하고 누군가를 넘어서야만 바라는 걸 얻었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온기라도 함께 나누며 다정하게 어우러질 때 비로소 참된 결실이 완성된다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대산종서법어 회상편 11장 법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합은 교단의 상징이요 전 인류의 표준이므로 화합을 위해서는 첫째, 어디를 가든 상생상화하기에 힘쓸 것이요. 둘째,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도 참회 괴가하여 다시 살아나도록 용서해주고 그 책임은 내가 차지할 것이요. 셋째, 일은 내가 먼저 하고 공은 남에게 돌릴 것이요. 넷째, 누구나 그 일만 이루면 되는 것이니 누가 일을 하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라. 나 혼자 앞서가고 잘 사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정작 중요한 건 내 곁의 인연들과 다 함께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드는 일일 텐데요. 대산종사님 말씀처럼 서로를 살리는 화합이 왜 삶의 가장 소중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가 세 곡 듣고 올게요. 성가 58장 반가울사 우리 동포, 성가 73장 몸과 마음 어울려, 성가 126장 새 회상 만난 기쁨.

하나 된 마음들이 나누는 말은 향수처럼 향기롭다. 중국 속담에 전해오는 이 말처럼 다정한 온기가 담긴 언어를 서로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세상은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이렇게 서로를 포용하는 화합과 협력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한층 맑고 온화하게 가꿔주는 가장 근본적인 마음의 토대일 텐데요. 그 향기로운 세상을 일구려면 상생의 마음으로 서로를 살피고 누군가의 실수마저 다시 일어설 기회로 안아주며 눈앞의 해로움은 기꺼이 내가 안고 결실의 공은 타인에게 돌려주는 무아본공의 넉넉함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만 잘 살려는 이기심은 결국 주변 인연들에게 아픔을 주고 끝내 그 해로움이 나에게 되돌아오기 마련일 텐데요. 세상을 살리는 아름다운 화합을 위해 나는 내 곁의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향기를 전해왔는지 창작성과 새 곡 들으며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디오니케의 꽃이 피네, 키스앤의 일원상의 진리, 조인의 난 감사해.

대산종사님께서는 화합은 교단의 상징이요 전 인류의 표준이므로 화합을 위해서는 첫째, 어디를 가든 상생상화하기에 힘쓸 것이요 둘째,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도 참회 개과하여 다시 살아나도록 용서해주고 그 책임은 내가 차지할 것이요 셋째, 이 일은 내가 먼저 하고 공은 남에게 돌릴 것이요 넷째, 누구나 그 일만 이루면 되는 것이니 누가 일을 하든지 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혼자만 잘 살고자 주변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결국 외로운 홀로서기에 머물고 말지만 다 함께 잘 살기 위해 한 발 먼저 양보하고 마음을 내어주는 사람은 늘 따뜻한 상생과 화합 속에 머물기 마련입니다. 대산종사님 말씀처럼 우리 모두를 살리는 화합의 길 위에서 어디서나 나보다 남을 먼저 살피는 자리타와 봉공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공부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해모니 끝곡으로 장미의 마음마다 이웃마다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 오늘도 좋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종경록에 보면은 지극한 사람은 마음이 없고 마음이 없으면 경계가 없는 것이라. 지극한 사람이란 진료 합의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따로 내 마음이 이것이다라고 가질 필요가 없죠. 진료 그대로 살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역시 마음이 없으면 뭐 너와 나하고 구분이 있겠습니까? 또 뭐 짐승이나 사람이나 뭐 별 구분이 있겠어요? 그래서 한테 어울려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직

0: 없어.
1: 그러니까 이 좋은 예가 장자에 보면은 이제 부인이 이제 죽었어요. 장자가 처음에 부인이 이제 죽고 보니까 슬퍼. 아, 나를 두고 그렇게 갔는가. 아이들도 있는데 저 애들을 어떻게 키울고. 이제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라. 그러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일제 괴로움이 없는 생사도 없는 그 무의 세계로 갔으니 아, 내가 뭐 이렇게 슬플 일이 뭐가 있냐. 그렇게 하고는 이제 그 다라에다가 물을 붓고 그 위에 박작을 얹어놓고 그 박을 두드리면서 노래를 불렀다. 그걸 이제 고분지통이라고 해요. 고분지통. 이제 박작을 두드리면서 항아리를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고분지도 고분지 가 통이 아니라 가. 고분지가 두드리면서 노래를 불렀다. 무세계로 없는 세계로 갔으니 무슨 생사 거래 무슨 소용이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게 수사의 무소유라 죽어도 두려운 바가 없다. 육신이 떠난다 할지라도 두려운 바가 없다. 그것은 왜 그러냐. 원래 생사가 없는 그 위치를 통달했기 때문이지. 그렇지 않는 보통 사람들은 그 안 죽으려고 얼마나 고민을 합니까. 그러니까 성자들의 죽음이란 그야말로 거룩하다고 봐야죠. 걸림없이 잘 갔다가 또 올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이죠. 송화기를 지성공자백이요 직간정승은 성공초절로 열린다. 근데 지성 감퇴이란 말이잖아요. 하늘이 감흥해 진리가 감흥을 한다. 분명히 한다고 말이죠. 진력 사물하냐. 그래서 힘을 다하면 일이 어려운 거 없죠. 성공도 하고 일도 잘 되고 그렇다. 이것이 지극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니다. 대업성 인물이니 대업이란 참부처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수도하는 사람이 궁극의 목적이 뭐냐 할 때에 뭐 부처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결국 끝에 가서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이 궁극에는 나도 이 나라의 원수가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 대통령 한번 돼봤으면 허는 꿈을 갖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아, 나는 이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끝나야겠다. 또는 군수로서 끝나야겠다. 위원장으로서 끝나야겠다. 이런 사람 사실 없어요. 상황이 그것까지 안 이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물러앉지. 모두가 꿈은 나도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끝에 가서는 대통령이 돼야지 하는 마음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 대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대업은 우리들의 대원력은 결국 부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영생 차법반이라 긴긴생의 이법으로 반석사물이라. 반석 딱 한번 앉으면 요지부동한 그러한 반석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게 법부반석 아닙니까? 정법반석 아닙니까? 출래비파정이요 봄이 왔어도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추지공무기라 가을 이르도 곡식을 거둘 기약이 없어. 어떻게 거두냐. 없는데 안 뿌렸는데 씨를 안 뿌렸는데 어떻게. 세사수 난제라도 세상일이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세상일 어렵죠.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려운 거라고 하죠. 내 뜻대로 되어지면 쉬운 거 쉽지만은 내 뜻대로 안 되질 때 이건 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극성 필요지라. 예, 극성해야 정성을 다해야 정성을 지극해야 반드시 다스려짐이 있을 것이다. 이거 지극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할 때까지 직관정성으로 나아가야 공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들도 부처님이 되려는 노력이 지극해야 부처를 이뤄서 일제생략을 모두 제도를 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구공에 대한 이제 말씀입니다. 구공 구족 그러죠. 뭐 구라는 건 함께한다. 뭐 빠짐이 없다. 전부 그런 뜻이고 공은 이제 비었다. 뭐 하늘 허공. 어떤 의미에서는 헛되다도 되지만 또 공허하다 이렇게 되지만 원래는 그 이제

0: 진리의 당체, 가장 밑받침을 이루는 당체를 이야기한다. 이제 앞으로 해석을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네, 공자는 비이다, 헛되다, 공허하다 이런 뜻인데, 장인공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구멍혈자하고. 그런데 거기는 흙을 찾고 이제 다지는 도구, 뚫는 도구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공의 사극이가 있는데, 앞에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네, 드린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린다 하면, 첫째로 극허지, 극허한 자리가 있다. 그건 뭐냐? 각 종교, 종파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의 바탕, 체원, 그 자체는 사실 빈 것이다. 한마디로만 빈 것이다. 과연 하느님이다. 우리 생각에 긍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긍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늘의 어떤 세계에, 다시 우주 어디 세계에 하느님이 이제 주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세상, 우리들이 세상 사는 것처럼 이렇게 공부하면서 살 수 있도록 어떤 세계가 있느냐. 갑오들 안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공우세계 아니냐, 없는 것 아니냐. 또 이제 법신불이라고 할지라도 법신이 어디 이제 어디에 주제를 하느냐. 또 무슨 태극, 무국, 도, 자연 등등이라고 할지라도 뭐 어디 다른 세계에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은 돼요. 지구상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덩이, 이 우주 전체를 놓고 볼 때 우리만 사는 건 아닐 것 같다. 뭐 외계인이 뭐니 하지만은 아마 틀림없이 어떤 세계에, 다른 세계에, 우주 끝의 어떤 세계에 분명히 우리들 같이 사는 세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뭐 진리니 성품이니 하는 그것도 결국은 공을 이야기한다. 또 하나는 무극무지, 천지현상 있습니까? 인간 육신 있습니까? 합해고 모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령 한라산, 백두산, 서울에도 뭐 북악산이랄지 이런 산들이 있지만 전부 먼지로 이루어졌다.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 없는 그 먼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먼지 하나만 딱 뽑아내면 산은 기울인다. 앞에 한강에 유익이 흘러갑니다. 한 방울 물로 이루어졌거든. 그 물 한 방울 딱 빼내면 역시 물도 곤두박질을 친다. 그래서 현상, 천, 하늘, 땅이니 현상이니 뭐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역시 공이다. 없다. 또 극정. 이건 우리들의 심리 상태죠. 마음. 무슨 정자니 뭐 시기니 생각이니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벌레죠. 그럼 벌레는 있냐? 없다. 우리들이 아무리 수행을 한다 할지라도 이제 그 마음을 달래 정자를 한다 할지라도 벌레가 일어나기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벌레의 뿌리를 이렇게 추구해 보면 그 뿌리가 있습니까? 역시 공이더라. 또 극멸지위, 생사죠. 뭐 해탈이니 열반이니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은 사실 열반의 경지, 해탈의 경지, 또 뭐 극락이니 천당이니 있을까요? 아마 이러한 것들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성자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우리들 하여금 좋은 일을 하고 살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신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 역시 그것도 공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도 공이고 우주 현상도 공이고 일체의 식념이랄지 이런 것도 공이고 역시 생사도 거래도 결국은 공이다. 그게 조견오온 개공 도일체구현을, 오온을 조견해봐라. 모두가 공이지 않느냐. 그랬을 때에 일체 고액을 건널 수가 있다. 제도를 할 수가 있다. 공이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고액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못 벗어나지.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고통, 없으면 없는 대로 고통. 다 고액 아닙니까? 세상 자체가. 그랬을 때 차라리 귀공, 즉 공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 모든 고액들이 다 소멸된다. 부인 불성 개공이면 만일에 사람이 공을 들이지 않으면 단도 고액이요. 고액을 건네기 어렵고죠. 부도 고액이면 고액을 건네지 아니하면 난면 중생이라. 중생 면하기 어렵죠. 고통을 가지고 사는 게 중생의 당연함인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당연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그 공세계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다. 우리 대중사님 계속 뭐 유논부로 문은유로 돌고 돌아 지가 유아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그런 것도 결국 끝에 가서는 공을 드러낸 거다. 구공고로 구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공했기 때문에 구족이다. 이제 그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구족고로 구공이라. 구족하기 때문에 구공일 수밖에 없다. 약불구공만이라 구공하지 아니하면 실불성 구족지계이요. 구족한 경계를 나타낼 수가 없죠. 이룰 수가 없죠. 또 역불구족에 만약 구족하지 않는다면 내 난이 구공지경이라. 그래서 그 구공의 경지에 이렇게 들어가기가 사실 어렵다. 그래서 이제 구공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사구공을 비롯해서 있지 않는 걸, 텅 빈 걸 있다라고 우리는 관념적으로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5등 수도지는 우리들 이제 도를 닦는 사람은 이수세 예신하고 아 물로서는 더러운 몸을 때를 씻고 이공척 번심이니 공으로서는 벌레의 마음을 다 씻어내야 한다. 그러니까 물로서는 내 몸의 더러운 때들을 다 씻어내고 공심을 가지고는 마음의 벌레를 다 씻어내라. 여차면 이와 같이 한다면 심심성정하여 내 몸과 마음이 맑음을 이루어서 이입진체지경 쉽게 진체의 경지에 들어갈 수가 있다.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벌레를 가지고 이렇게 대정의 상태에 예, 들어간다는 것은 큰 예, 공부를 했던 그러한 성자들은 몰라도 보통 예, 우리들은 벌레생 벌레죠. 벌레에서 벌레가 나온다. 그렇게 해서 계속 싸워 속에서 또 제일이라고 주장을 해. 갖가지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 늘 말씀드린 대로 예, 공부의 그 구체는 마음을 가라앉혀라. 마음의 벌레를 제거해라. 닦아라. 소멸시켜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본 원상의 극원극체는 원상의 지극한 근원, 지극한 최상자리는 다시 말해 바탕은 허무정멸로 공이라. 앞에서 이야기했죠. 극허, 극무, 극정, 극멸로 공일 뿐이다. 공역공, 다시 말해 비었다는 그 자체도 공이다. 우주와 공곤 만상은 이게 우주 하늘 땅 이런 것은 불과 공영지물이다. 공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실물이라고 하면 영혼이 있어야죠. 영혼이 길이 남아있어야죠. 그렇지 않지 않나. 좀 깜짝할 사이에 수십만 벌의 변화를 하고 있으니 그것이 원체가 이렇다라고 지적을 할 수가 없다. 전부 이 공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구공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부정 플러스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 이렇게 해요. 근데 확실하게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부정 부정을 한다. 근데 대중사님 법문 문무역 문무비비역 비비 이것도 이제 그 1차 부정을 한번 보면 없고 없으며 없다 함도 없고 아니고 아니며 아니라 함도 아니다 함도 아니다. 우리가 흔히 아니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기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나 이런 비가 부정사님입니까? 긍정의 얘기가 아니거든. 그래서 1차 부정은 없는 없고 없으며 없다 함도 없다. 또 아니고 아니며 아니라 함도 사실 아니다. 뭐 2차 부정은 뭐냐? 없다 함도 없다. 이게 무무라는 것도 무무다. 이게. 비비라는 것도 역시 비비다. 아니다 아니다. 무무라고 하지만 이것도 역시 없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니다 함도 사실 아니다. 이게 2차 부정이죠. 이게 무무역 무무 비비역 비비를 우리가 이제 그 마음에 이제 새기고 한번 이제 쭉 한번 예, 들어보시면 예, 조그마한 긍정이라도 예,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중사님의 그 문명무 비비역비비 그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삼자부정 무무무무 없다. 이거 없단 얘기예요. 무무무무무무무 계속해서 지구를 몇 바퀴 돈다 갈지라도 없는 거라고. 또 비비비도 마찬가지다. 아니고요, 아닌 거.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해서 지구를 몇 바퀴 돈다 갈지라도 아니요. 이게 삼차부정이다. 그래서 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요, 아니요. 글자 자체가 부정사니까, 부정하니까. 또 공공역 공공, 허허역 허허. 이것도 마찬가지다. 무명무무나 비비역비비나 공공공, 공공역 공공이나 허허역 허허나 같은 의미다. 그래서 결국 진리의 당체는 네, 오직 공이라고 하죠. 이 공이 무슨 허망하다, 헛되다 이런 공이 아니다 말이죠. 이런 것들 훨씬 지나서 진리의 당체가 이제 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명무무 비비역비비라는 그 얘기도 공을 표준으로 한다 하면은 쉽게 이제 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공이란 어떤 의미일까? 첫째는 유와 무가 함께 텅 비었다는 뜻이다. 이게 그러니까 유는 이제 지금 현상이라고 합시다. 무는 이제 그 없는 것이라고 합시다. 그럼 무가 비었다 하면은 말이 조금 가능할 수도 있어요. 말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유도 비었다 하면은 아 있는데 어떻게 비었냐 이렇게 이제 그 의아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구공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유도 비었고 공도 사실 비었고 무도 피었다. 유라 할지라도 주체적인 게 뭐 있냐? 유를 이루는 주체적인 것이 뭐가 있냐? 무야 이제 없는 거니까 말 필요도 없다 할지라도 유라 할지라도 그 주체를 이루고 있는 주화적인 것이 뭐 있냐? 즉 유가 뭐가 끊임없이 돌고 돌며 변화하다가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니며 유라고도 할 수 없고 무라고도 할 수 없는 무시무종하고 비중비변하며 불생불멸의 경기를 말한다. 구공이라 크게 해요. 그 첫째. 그래서 유무가 모두 피었다. 둘째는 텅 비어서 없지도 않으며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 어떤 것의 경기를 이룬다. 또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해서 사실 없지도 않잖아요. 있다고도 단정 못하지만 없다고도 역시 단정할 수 없다. 앞에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살고 있는 원로원 정원에 꽃이 피었기에 그 꽃이 어디에 피었느냐 물어봤더니 나한테 피었다고요. 개나리는 개나리 뭐 나무에서 피었고 장미는 장미 가지에서 피었고 찔레꽃은 찔레꽃 가지에서 피었고 그 맞지요. 그것이 내 몸에서 피운 거죠. 그래서 사람 몸에서 장미꽃이 피어나고 무슨 강아지의 몸에서 뭐 찔레꽃이 피어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죠. 누가 피도록 해줬냐? 말을 못해. 그래서 뭐라 했냐? 아니 부답하더라. 빙그리 웃고는 대답을 안더라. 웃고 마라 웃고 마라.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했냐? 냉난자지죠. 음수의 냉난자지죠. 아 물을 먹어봐야 그것이 물이 따뜻한가 아니면 차가운 걸 알지. 아 먹어보지도 않고 그 물 차갑냐 따뜻하냐 뭘 기준해 가지고 물어봅니까? 너 지금 물을 먹고 있는데 그 물이 따뜻하냐 아니면 차갑냐?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차갑다는 기준점도 없고 따뜻하다는 기준점도 없는데 그걸 따뜻해 한다고 해서 물 자체가 따뜻한 거예요? 찬다 해서 그 물 자체가 찬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물을 본 사람은 예를 들어 물이 뭐 100도에서 끓고 이제 그런다고 하는데 99도를 물어봤다 할 때 내가 이제 그 물어볼 때 99도 정도 되는 물의 그 따뜻한 물을 물어봤는데 이 사람은 아 이거 미지근해. 근데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게. 그래서 꽃이 피었지만은 누가 피도록 했냐 했을 때 아니구나. 빙그리 웃고는 그래서 뭐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도 아니 그 어떤 것의 경지를 이야기하는
1: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였습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7: 한 제자 요첩기를 무슨 방법으로 수행해야 오욕을 다 없애고 수도에 전일하여 부처님과 같이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욕심은 없앨 것이 아니라 도리어 키울 것이니 작은 욕심을 큰 소원으로 돌려 키워서 거기에 마음이 전일하면 작은 욕심들은 자연 잠잘 것이요 그러하면 저절로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36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학인이 묻기를 자리 이탈은 물질로만 하는 것이 오니까 말씀하시기를 말과 행실을 잘하여 남의 수행에 모범이 되어주는 것도 훌륭한 자리 이타가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5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0: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피곤한 아침을 상쾌하고 기분 좋게 만드는 방법. 첫 번째, 두 손을 깍지 껴고 기지개를 쫙 펴준다. 두 번째, 커튼과 창문을 활짝 열어 햇빛을 쬐고 신선한 공기를 마신다. 세 번째, 좀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든든하게 밥을 꼭 챙겨 먹는다.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렇다면 이건 어떠세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를 꼭 챙겨 듣는다. 신나는 음악과 좋은 글귀, 유쾌한 퀴즈들로 여러분의 평범한 출근길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드릴게요. 평일 아침 7시부터 9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한 사람이 여쭙기를 사람이 지극한 마음으로 수도하면 정업이라도 가히 면할 수 있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미 정한 업은 갑작스레 면하기가 어려우나 점진적으로 면해 가는 길은 있나니 공부하는 사람은 능히 육도사생의 변화 이치를 알아서 악한 업은 짓지 않고 날로 선업을 지은즉 악도는 스스로 멀어지고 선도는 점점 가까워질 것이며 혹 악한 인연이 나를 향해 옛 빚을 갚는다 해도 도심으로 상대하여 다시 보복할 생각을 아니하면 그 업이 자연 쉬워질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9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인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하긴이 묻기를 자리 이탈은 물질로만 하는 것이 오니까 말씀하시기를 말과 행실을 잘하여 남의 수행에 모범이 되어주는 것도 훌륭한 자리 이타가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5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0: 내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평생에 비록 많은 재산을 벌어놓았다 하더라도 죽을 때에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나니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어찌 영원한 내 것이라 하리요. 영원히 나의 소유를 만들기로 하면 생전에 남을 위하여 베풀기를 많이 하되 베풀었다는 상에 머물지 않는 공부로 복과 덕을 쌓아야 할 것이니라.

0: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17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원음 방송.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명훈이 묻기를 제가 재주 하나를 배워 가지려 하오니 이 세상에 어떠한 재주가 제일 크나이까? 답하시기를 사람과 잘 화하는 재주를 배워 가질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13장 법문입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실지 훈련을 소홀히 하면 머리에 스치는 말과 생각만으로 능사를 삼아 건넘는 사람이 되기 쉽나니 생활 속에서 그 일 그 일에 단련하는 훈련을 계속하여야 걸림없는 취사를 할 수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훈련편 10장 법문입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4: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3: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5: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심고의 감흥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심고하는 사람의 정성에 따라 무의자연한 가운데 상상하지 못할 위력을 얻게 되나니 지성스러운 마음으로 꾸준히 그 서원을 계속하고 한 번 고백한 서원에 결코 위반되는 일이 없으면 결국 큰 감흥과 위력이 나타나느니라. 이 점에 특히 명심해 심고를 하고 흔들림 없는 심력을 얻으면 무궁한 천곤을 잡아 천지 같은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정치가들은 소리가 많으나 도인들은 소리 없이 큰 일을 하나니 밥 먹고 집안일 하듯 천하 일을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9장 법문입니다.

학인이 묻기를. 사람의 일 가운데 무슨 일이 제일 급선무가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각자의 허물을 찾아 고치는 일이니라.

0: WBS.
1: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태풍과 수해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소 가정이나 일터에서 철저한 예방과 대비 활동으로 태풍과 수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겠는데요. 먼저 태풍이 예고될 때는 TV나 라디오를 수신해서 태풍의 진로와 도달 시간을 숙지하고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해 막힌 곳을 뚫어야 합니다.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 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하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겠습니다. 또한 응급약품과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은 미리 준비하고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이나 간판, 창문, 출입문 또는 마당이나 외부에 있는 헌 기구나 놀이기구, 자전거 등은 단단히 고정해야겠습니다. 전신주나 가로등, 신호등은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고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홍수가 우려될 때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하고 물이 집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래주머니나 튜브 등을 준비해둬야겠습니다. 비탈면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가까이 가지 말고 바위나 자갈 등이 흘러내리기 쉬운 비탈면 지역의 도로 통행을 삼가며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하면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해야겠습니다. 침수된 지역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고 지정된 대피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도착 사실을 알리고 통제에 따라 행동해야겠습니다. 철저한 예방과 대비로 여름철 풍수의 피해를 방지합시다. 즐겁고 건강한 여름나기.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대구 원음방송입니다. WBS 원음방송 캠페인 태풍에 대비합시다. 태풍 때에는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맙시다. 운전 중의 경우 감속 운행합시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 운행을 하지 맙시다. 대피할 때에는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주십시오.

박재관이 묻기를 무엇이 천도의 가장 큰 요건이 되나이까. 정산종사 답하시기를 서원 일심과 청정 일념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것이 서원이며 어떻게 하여야 청정해지나이까. 답하시기를 욕심을 떠나 마음을 발언함이 서원이요 밉고 사랑스러운데 끌리지 아니하면 청정해지나니라.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감사 생활만 하는 사람은 늘 사은의 도움을 받게 되고 원망 생활만 하는 사람은 늘 미물에게서도 해독을 받으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59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일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도품 14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지도하는 이가 자기의 성질대로 사람을 굽히려 하면 되지 않나니 먼저 그 사람의 근기나 성질을 살피고 소질과 소원을 잘 알아서 서서히 순리로 지도하여야 교화가 잘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27장 법문입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홍수에 대비합시다.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했으면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합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마당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집안으로 옮기고 집 주변을 정비합시다.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급시다. 상수도 오염에 대비해 욕조에 물을 받아둡시다. 홍수에 의해 밀려온 물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흐르는 물에 들어가지 맙시다. 침수된 지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맙시다. 지정된 대피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도착 사실을 알리고 통지에 따라 행동합시다.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평범한 아침이 특별해진다. 아침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출근하는 발걸음도 천근만근이시라고요? 이제 당신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기분 좋은 음악으로 설레는 아침, 여러분의 눈과 귀를 깨워드릴게요. 평일 아침 7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학술을 공부하되 쓰는 데 들어가서는 끊임이 있으나 마음 사용하는 공부를 하여 놓으면 일분 일각도 끊임이 없이 활용되나니 그러므로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진하여 사 없는 마음이 곧 천심이요 천심으로 하는 심판이 곧 하늘의 심판이니 자신의 선악을 자신이 천심으로 판정해 보면 곧 하늘의 심판을 알 수 있으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29장 법문입니다.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알지 못했지. 그땐 몰랐지.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 사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큰 도요 적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라 이르나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일원 종지와 사원 사요 삼학팔조는 온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다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의 큰 도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교의품 2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남을 해하면 해가 나에게 돌아오나니 곧 자기가 자기를 해하는 것이 되며 남을 공경하고 높이면 이것이 또한 나에게 돌아오나니 곧 자기가 자기를 공경하고 높임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49장 법문입니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만일 마음은 형체가 없으므로 형상을 가히 볼 수 없다고 하며 성품은 언어가 끊어졌으므로 말로 가히 할 수 없다고만 한다면 이는 참으로 성품을 본 사람이 아니니 이에 마음의 형상과 성품의 체가 완연히 눈앞에 있어서 눈을 공굴리지 아니하고도 능히 보며 입만 열면 바로 말할 수 있어야 가히 밝게 불성을 본 사람이라고 하리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도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곳에서라도 미워하고 욕하지 말라. 천지는 기운이 서로 통하고 있는지라 그 사람 모르게 미워하고 욕 한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극의 씨가 묻히고 그 사람 모르게 좋게 여기고 칭찬 한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생의 씨가 묻히었다가 결국 그 연을 만나면 상생의 씨는 좋은 과를 맺고 상극의 씨는 나쁜 과를 맺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5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남에게 은의로 준 것은 은의로 받게 되고 악의로 빼앗은 것은 악의로 빼앗기되 상대편의 진강급 여하를 따라서 그 보응이 몇만 배 더할 수도 있고 몇만 분으로 줄어질 수도 있으나 아주 없게 되지는 아니하며 또는 혹 상대자가 직접 보복을 아니할지라도 자연히 돌아오는 죄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남이 지은 죄복을 제가 대신 받아올 수도 없고 제가 지은 죄복을 남이 대신 받아갈 수도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7장 법문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질 문명은 주로 육진 생활에 편리를 주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바로 현상에 나타나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있으며 도덕 문명은 원래 형상 없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더디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없나니 재생 의세하는 위대한 힘이 어찌 물질 문명에 비할 것이며 그 광명이 어찌 한 세상에 그치고 말 것이리요.

0: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방송하는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WBS 대구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CS, 주파수 FM 98.3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대구 원음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대구 원음 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윤원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대구 원음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지환입니다. 가을의 첫 사과, 홍로를 맛보는데 한입 베어무니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과 싱그러움이 정말 놀랍더군요. 여름의 폭염과 거센 비바람을 묵묵히 견뎌낸 나무의 결실입니다. 천지은이 빚어낸 은혜로운 과실 앞에서 다시 한번 겸손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자연은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비바람을 맞으며 과실을 키워내고 마침내 가장 맛있는 순간에 우리에게 그 결실을 내어줍니다. 자연에 서두르지 않는 시계를 마음속으로 가져와 억지로 애쓰거나 조급해하지 않으며 때에 맞게 결실을 빚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모든 사심잡념을 물리치고 고요한 한 마음에 머무는 시간 입정합니다.

0: 정성을 모아 월초 기원문을 올립니다.
1: 월초 기원문.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원기 111년 9월 3일에 원음방송 교당 기원인 일동은 정심재개하옵고 삼가법신불 사은전에 기원 올리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여름의 긴 폭염과 폭우 등 유난히 많은 자연재해 속에서도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과 들녘에 무르익어가는 결실들과 함께 새로운 달 9월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렇게 함께 기도 올릴 수 있도록 훈념하시니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들은 새로운 달 9월을 맞이하며 무더운 여름을 지내는 동안 해이해졌던 마음을 다시금 가다듬고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와 사업에 정진하기로 서원하옵고 사은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경계 속에서 단련한 공부와 사업에 알찬 보람들을 알뜰히 거두어 세파에 시달리는 이웃들에게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데 정성을 다하고자 하오니 그 없인 해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더불어 국가와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구촌에서 함께 살아갈 상생의 이치를 깨닫게 하옵시고 물질 문명과 도덕 문명을 고루 발전시킬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을 두루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으로부터 세계에 이르기까지 평화를 바라지만 평화를 얻지 못하는 것은 서로 은혜를 모르거나 알고도 보은의 실행이 없기 때문이라 하셨나이다. 간절히 바라옵건대 국가 세계의 모든 난제들이 은혜를 발견하는 감사 생활로 풀리게 하옵시고 탐욕과 전쟁으로 해결하려는 어리석음을 놓고 더불어 잘 사는 지구촌을 만들고 세계 평화를 이루는 데 한마음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WBS 원음방송도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일원 교법을 널리 전파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앞날을 밝게 열어가고 이 세상의 문제들을 앞장서 해결하며 영생을 통해 진급의 길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하오니 WBS 원음방송이 지속 가능한 방송 교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호념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또한 이 9월에는 추원 보번의 정신과 가족애를 실천하는 추석 명절이 있나이다. 각자의 뿌리를 살피고 결실에 감사 올리며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한가위가 되고 보은의 시간이 되도록 호념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기도에 동참한 기원인들의 가정가정마다 법신불 사은님의 가호와 은혜가 한량없게 하옵시며 온 가족이 건강한 심신으로 영겁의 회복을 닦아가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봉 추가 얻고 사배 복고 하옵나이다.

일원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청정주 독경을 합니다.

벌을 봉독해드립니다. 대종경 변이품 10장입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극락과 지옥이 어느 곳에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죄복과 고락을 초월한 자리에 그쳐 있으면 그 자리가 곧 극락이요 죄복과 고락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자리가 곧 지옥이니라. 어찌하여야 길이 극락 생활만 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성품의 본래 이치를 오득하여 마음이 항상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면 길이 극락 생활을 하게 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극락과 지옥,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 상태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말씀. 그러니 죄복과 고락을 초월해 자성을 떠나지 않는 마음을 유지할 때 영원한 극락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성지의 아침 9월 셋째 날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도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희망찬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삿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FM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2: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3: 이거 교차 검증했나?
2: 네.
1: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3: 이거 기밀 아닌가?
2: 맞습니다.
1: AI의 기업 기밀, 개인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2: AI가 썼습니다.
3: 그럼 출처를 써야지.
1: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3: 아, 이게 뭐야?
1: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3: 점심 뭐 먹을까?
1: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3: 아, 안 돼!
1: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3: 자네인가?
4: 아니에요!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방언이 준공되니 단원들이 서로 말하기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평지에 태산을 쌓을 것 같이 어려운 생각이 들더니 이제 이만큼 되고 보니 방언은 오히려 쉬운 일이나 앞으로 도 이룰 일은 얼마나 어려울고 하는지라.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지금은 도 이루는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러한 말을 하거니와, 알고 보면 밥 먹기보다 쉬운 것이니 그 넉넉하고 한가한 심경이 어찌 저 언맞기 같이 어려우리요. 그대들이 이 뜻이 미상하거든 잘 들어두었다가 공부기를 깨친 뒤에 다시 생각하여 보라.
8: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서품 11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모입니다. 일기 일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뿐인 일을 뜻하는데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흘려보낸 순간들은 또다시 만날 수 없겠다 싶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도 그 안에서 보람을 찾고 만족을 느끼면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잘 가꿔나가시기 바랍니다.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6장 일기법. 일기법의 대용. 제가 출가와 유무식을 막론하고 당일에 유무념 처리와 학습 상황과 계문의 범과 유무를 반성하기 위하여 상시 일기법을 제정하였으며, 학원이나 선원에서 훈련을 받는 공부인에게 당일내 작업한 시간 수와 당일의 수입 지출과 심신작용의 처리권과 감각 감상을 기재시키기 위하여 정기일기법을 제정하였나니라. 상시일기법. 유념, 무념은 모든 일을 당하여 유념으로 처리한 것과 무념으로 처리한 번수를 조사 기재하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은 유념이라 하고, 취사하는 주의심이 없이 한 것은 무념이라 하나니, 처음에는 일이 잘 되었던지 못 되었던지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고 안 놓은 것으로 번수를 계산하나, 공부가 깊어가면 일이 잘 되고 못 된 것으로 번수를 계산하는 것이요, 학습 상황 중 수양과 연구의 각 과목은 그 시간 수를 계산하여 기재하며, 예회와 입선은 참석 여부를 대조 기재하는 것이요, 계문은 범과 유무를 대조 기재하되, 범과가 있을 때에는 해당 조목에 범한 번수를 기재하는 것이요, 문자와 서식에 능하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는 따로이 태조사 법을 두어 유념, 무념만을 대조하게 하나니,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은 흰 콩으로 하고, 취사하는 주의심이 없이 한 것은 검은 콩으로 하여 유념, 무념의 번수를 계산하게 하는 것이니라. 정기일기법. 당일의 작업시간 수를 기재시키는 뜻은 주야 24시간 동안 가치 있게 보낸 시간과 허망하게 보낸 시간을 대조하여 허송한 시간이 있고 보면 뒷날에는 그렇지 않도록 주의하여 잠시라도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지 말자는 것이요. 당일의 수입 지출을 기재시키는 뜻은 수입이 없으면 수입의 방도를 준비하여 부지런히 수입을 장만하도록 하며, 지출이 많을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지출을 줄여서 빈곤을 방지하고 안락을 얻게 함이며, 설사 유족한 사람이라도 놀고 먹는 폐풍을 없게 함이요, 심신작용의 처리권을 기재시키는 뜻은 당일의 시비를 감정하여 재복의 결산을 알게 하며, 시비 이해를 밝혀 모든 일을 작용할 때 취사의 능력을 얻게 하며, 감각이나 감상을 기재시키는 뜻은 그 대소 유무의 이치가 밝아지는 정도를 대조하게 함이니라.

원불교 정전 수행편 일기법을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드리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감사합니다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20. 이춘풍이 육아의 규모를 벗어나 출가하여 대종사를 배웠고 사례기를 제가 대종사를 배우니 마음이 항울하와 삼천 제자를 거느렸던 공자님을 배운 것 같사오나 원래 불교는 유교 선성들이 수긍하지 아니한 점이 있사와 늘 마음에 걸리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점이 무엇이던가 춘풍이 사르기를 불교는 허무정멸을 주장하므로 무부 무군이 된다고 하였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본의가 영겁 다생의 많은 부모와 자녀를 위하사 제도의 문을 열어놓으셨건만은 후래 제자로서 혹 그 뜻에 어그러진 바가 없지도 않았으나 앞으로는 모든 법을 시대에 적응하게 하여 불교를 믿음으로써 가정의 일이 잘 되게 하고 불교를 믿음으로써 사회, 국가의 일이 잘 되도록 하려 하노니 무부, 무군이 될까 염려하지 말 것이며 또는 주역의 무극과 태극이 곧 허무정멸의 진경이요 공자의 인이 곧 사욕이 없는 허무정멸의 자리요 자사의 미발 지중이 허무정멸이 아니면 적연 부동한 중이 될 수 없고 대학의 명명덕이 허무정멸이 아니면 명덕을 밝힐 수 없는 바라. 그러므로 각종 각파가 말은 다르고 이름은 다르나 그 진리의 본원인즉 간난이라. 그러나 허무정멸에만 그쳐버리면 큰 도인이 될 수 없나니 허무정멸로 도의 체를 삼고 인, 의, 예, 지로 도의 용을 삼아서 인간 만사에 풀어 쓸 줄 알아야 원만한 대돈이라. 21. 한 제자 여쭙기를 어떠한 사람이 와서 대종사의 스승을 못자옵기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스스로 대각을 이루셨는지라 직접 스승이 아니 계신다고 하였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또다시 나의 스승을 묻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 스승은 내가 되고 나의 스승은 너희가 된다고 답하라. 또 한 제자 여쭙기를 대종사의 법통은 어느 부처님이 본사가 되시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판이 바뀌는 때이나 서가 세존이 본사가 되시나니라. 22. 한 제자 여쭙기를 우리는 불상 숭배를 개혁하였사오니 앞으로 어느 때까지든지 대종사 이하 역대 법사의 기념상도 조성할 수 없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기념상을 조성하여 유공인을 기념할 수는 있으나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는 못하리라. 23. 한 제자 여쭙기를 사은의 경중에 있어서 천지 부모는 하감지위라 하고 동포 법률은 응감지위라 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경중을 따로 논할 것은 없으나 학렬로서 말하자면 천지 부모는 부모항이요 동포 법률은 형제항이라. 그러므로 하감, 응감으로서 구분하였나니라. 24. 한 제자 여쭙기를 정전 가운데 천지 보은의 강령에 사람이 천지 보은을 하기로 하면 먼저 그 도를 체받아 실행하라 하였사오니 천지는 우리에게 그러한 큰 은혜를 입혔사온데 우리는 한갓 천지의 도를 본받아 행하는 것만으로서 어찌
보은이 된다 하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에 대하여 한 예를 들어 말한다면 과거 불보살의 회상이나 성현 군자의 문정에 그 제자가 선생의 가르치신 은혜를 받은 후 설사 물질의 보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선생의 아는 것을 다 알고 행하는 것을 다 행하여 선생의 사업을 능히 계승한다면 우리는 그를 일러 선생의 보은자라 할 것인가 배은자라 할 것인가 이것을 미루어 생각할 때 천지의 도를 본받아 행함이 천지 보은이 될 것임을 가히 알지니라. 25. 한 제자 여쭙기를 부모 보은의 조목에 공부의 요도와 인생의 요도를 유루 없이 밟으라 하셨사오니 그것이 어찌 부모 보은이 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의 요도를 지내고 나면 부처님의 직견을 얻을 것이요 인생의 요도를 밟고 나면 부처님의 실행을 얻을지니 자녀된 자로서 부처님의 지행을 얻어 부처님의 사업을 이룬다면 그 꽃다운 이름이 너른 세상에 드러나서 자연 부모의 은혜까지 드러나게 될 것이라. 그리 된다면 그 자녀로 말미암아 부모의 영명이 천추의 길이 전하여 만인의 존모할 바 될 것이니 어찌 단촉한 일생에 시복만 드리는 것에 비하겠는가. 그러므로 이는 실로 무량한 보은이 되나니라. 또 여쭙기를 자력 없는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와 같이 보호하라 하셨사오니 그것은 어찌 부모 보은이 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 부처님이 말씀하신 다생의 이치로서 미루어 보면 과거 미래 수천 만겁을 통하여 정하였던 부모와 정할 부모가 실로 한이 없고 수가 없을 것이니 이 많은 부모의 은혜를 어찌 현생 부모 한 두 분에게만 보은함으로써 다하였다 하리요. 그러므로 현생 부모가 생전하시거나 열반하신 후나 힘이 미치는 대로 자력 없는 타인 부모의 보호법을 쓰면 이는 삼세 일체 부모의 큰 보은이 되나니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변이품 20장에서 25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57장 부모은 찬송가였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47 이어 말씀하시기를 이를 다시 강령적으로 말한다면 어느 곳에 있으나 어느 때를 당하나 항상 일심을 놓지 않는 것이 평상심을 운용하는 원동력이 되나니 공부하는 이가 평상의 진리를 깨치면 능히 생사고락에서 해탈하는 묘법을 얻을 것이요 평상의 마음을 운용할 때에는 능히 성현의 실행을 나타나게 될 것이니 평상심이 곧 도라 하는 것이 어찌 적절한 법문이 아니리요. 48.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지나치게 급히 묶으려 하지 말고 간단없는 공부로서 서서히 공부하며 집심과 관심과 무심을 번갈아 하되 처음 공부는 집심을 주로 하고 조금 익숙하면 관심을 주로 하고 좀 더 익숙하면 무심을 주로 하며 궁극에 가서는 능심에 이르러야 하나니라. 49.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나 안에 인력이 있으면 밖에서 기운이 응하게 되나니 주막에 주객이 모이는 것은 술의 인력이 있기 때문이요 덕인에게 사람이 모이는 것은 덕의 인력이 있기 때문이니라. 공부인이 형상 없는 마음 공부를 잘 하고 보면 무형한 심력이 생겨나서 무한한 우주의 큰 기운을 능히 이끌어 응용할 수 있게 되나니 이것을 일러서 삼계의 대권이라 하나니라. 50. 말씀하시기를 참다운 자유는 완전한 해탈에서 오나니 자유의 구경 원리는 곧 우주와 자성의 진리에 근원되어 있나니라. 51. 말씀하시기를 법강 항마위까지는 부처는 누구며 나는 누구냐 하는 큰 발분을 가지고 기운을 돋우며 정진하여야 하고 법강 항마위부터는 중생과 부처가 본래 하나라는 탈관을 가지고 상을 떼고 티를 없애는 것으로 공부를 삼아야 그 공부가 길이 향상되나니라. 52. 말씀하시기를 정을 쌓되 동정에 구애 없는 정을 쌓으며 해를 닦되 지우에 집착 않는 해를 닦으며 계를 지키되 선악에 속박 없는 계를 지키라. 53. 말씀하시기를 옛 말씀에 심심창해수요 구중 곤륜산이라 하였나니 마음을 쓰되 창해수같이 깊고 깊어서 가히 헤아릴 수 없이 하고 입을 지키되 곤륜산같이 무겁게 하라. 안으로 큰 사람이 되어갈수록 그 심량을 가히 헤아리지 못하나니 작은 그릇은 곧 넘쳐 흐르나 큰 그릇은 항상 여유가 있나니라. 54. 말씀하시기를 큰 바다는 백천 골짜기 물을 다 받아들이되 흔적이 없듯이 대인은 공부나 사업 간에 흔적이 없어서 모든 사리에 다 통달하되 통달하다는 흔적이 없고
만 중생을 두루 구원하되 구원한다는 흔적이 없나니라.

0: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권도편 47장에서 54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창작성가 나 없음에를 장미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1: 20일 대산종사 봉사활동을 떠나는 학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계를 한 판국 삼아서 일을 하라. 세계를 한 판국 삼아 일을 하다 보면 모든 면에서 아쉽고 부족한 것을 알게 되어 모두를 포용하고 용서하는 법을 알게 되리라. 교단 일이 곧 세계 일이니 그대로 30년만 노력하면 교단과 세계가 하나 되어 마음대로 움직이고 마음먹은 대로 되어지리라. 일생을 손님으로 살면 손님이 되고 주인으로 살면 주인이 되나니 주인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나 항상 재미있게 살 뿐이요 일의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고 천심으로 그 일만 할 따름이니라. 2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인화와 단결로 총화가 되도록 지침을 세우라. 시비는 결국 지내고 나면 큰 일이 아니니 평화의 마음으로 상대하여 다 좋게 만들어야 하느니라. 어느 한쪽만 성공시키고 다른 한쪽을 버리면 안 되나니 중도로서 모두를 성공시키라. 동지 중에는 합의 동지와 충고 동지가 있는 바 의견이 같은 동지는 합의 동지로 알고 의견이 다른 동지는 충고 동지로 알아 잘 활용하면 그것이 음덕이 되어 영성에 좋은 인연이 되리라. 23. 대산종사 정화단의 도를 내리시니 첫째, 정화단원은 희생적 봉공으로 교단 만대의 거울이 되고 세계 정화의 원천이 되자. 둘째, 고결한 뜻으로 시방세계를 두루 밝혀주는 태양이 되고 순일한 공심으로 일체 생명을 길러주는 바탕이 되자. 셋째, 한 생을 바쳐 수겁을 청산하고 영겁대사를 해결하며 스승님의 일원 대도로 천하를 불운화하자. 넷째, 이 한 생은 특별히 대서원기, 대훈련기, 대보은기로 정하고 이 공부, 이 사업에 대적공하자. 다섯째, 작은 탐착을 놓아야 큰 것을 이루게 되나니 개인의 기쁨을 돌려 전 생명의 복문을 열어주고 한 가정의 행복을 돌려 전 세계의 복지를 마련하자. 여섯째, 서원은 챙겨야 굳어지고 대업 성취는 합력으로 더욱 빨라지나니 늘 스스로 본원을 챙기며 서로서로 권면하여 다같이 대결실하자. 일곱째, 큰 원력으로 순일하게 헌신할 인물을 끊임없이 배출하고 다 같이 성불재중의 대원을 성취할 때까지 일마다 불공으로 대정진하자. 24. 대산종사 정남정녀 선서식에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정남정녀를 서원하는 여러분들은 살신성인 전신불사의 삶을 살아가기 바라노라. 온정신 온몸 온명예를 이 공부 이 사업에 오롯이 바치는 천무주신이 되어야 자연히 열의 위에 오를 수 있나니 큰 서원을 세우고 일심정진하여 만생령이 길이길이 숭앙하는 영광을 누리도록 하라. 25. 대산종사 전무출신 지원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전무출신의 전자와 무자가 무슨 자인 줄 아느냐? 오롯전 힘쓸 무자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누가 돈전자 없을 무자라고 말하기에 그렇겠다고 하였노라. 돈을 알되 돈을 모르고 명예를 알되 명예를 모르며 남녀를 알되 남녀를 모르는 사람이 되어야 천하의 돈을 차지하고 천하의 명예를 차지하고 천하의 남녀를 제도할 수 있나니 이 일을 하는 사람이 곧 전무 출신이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곡으로 고우리의 공부인의 의식 거쳐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0: 정치가 말입니다. 정치의 역할을, 엄보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은요, 종교가 나서갖고 그 영역을 또 이렇게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참여하고 이런 지금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이 엄보와 자모의 관계는요, 대단히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민감한 것들이 말이죠, 우리들 현실 세계 속에서는 그대로 지금 연출되고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면서, 엄보는 엄보의 역할을 잘하고 자모는 참모의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종교는요, 참모의 역할을 우리가 담당했기 때문에 이 참모의 역할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열심히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노력하자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 장을 그 마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7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창타님 한번 37장 한번 읽어보세요.
1: 37. 대종사 선원 해제식에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중 3개월 동안에 바람 불리는 법을 그대들에게 가르치노니 그대들은 바람의 뜻을 아는가? 무릇 천지에는 동남과 서북의 바람이 있고 세상에는 도덕과 법률의 바람이 있나니, 도덕은 곧 동남풍이요 법률은 곧 서북풍이라. 이 두 바람이 한 가지 세상을 다스리는 강령이 드는 바, 서북풍은 상고를 주지 않은 법률가에게 담당하였거니와.

0: 나를 안고 상국에 쌓인 생명이 상생을 얻고 주고에 얽힌 생명이 해탈을 얻고 타락에 처한 생명이 갱생을 얻어서 가정, 사위, 국가,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당하는 곳마다 화하게 된다면 그 얼마나 거룩하고 강한 일이겠는가. 이것이 곧 나의 가르치는 본이요 그대들이 행할 바 길이니라. 그러나 이러한 동남풍의 가마는 한갓 설교 엄설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오. 먼저 그대들의 마음 가운데에 깊이 이 동남풍이 마련되어서 심화 귀화하며 실천 풍행하는 데에 이루어지나니 그대들은 이 선기 중에 배운 바 모든 교위를 더욱 연마하고 널리 활용하여 가는 곳마다 항상 동남풍의 주인공이 되라.
1: 여기 이제 37장의 이제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선은 해제식에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선은 해제식에서 참 이제 우리 대중사님 설법이 이게 대단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선은 해제식에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선기 중에 뭘 가르쳤다 그랬습니까? 아, 이 동남북까지 안 갈 거예요. 바람 불리는 법. 바람 불리는 법. 이걸 가르쳤다. 바람 불리는 법을 가르쳤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세요. 바람 불리는 법. 저도 지금 이제 매주 강의하죠. 강의하는데 이게 뭔가 제가요 바람 불리는 법 가르치는 겁니다. 예, 그러죠. 예, 바람 불리는 법이에요. 바람은 이제 어떤 바람을 불리느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세상에는 바람이요. 이제 이거 지금 교육품 37장에 보면 뭔 바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 자. 첫째 하나는 이게 뭡니까? 동남풍이에요. 예, 그러면 동남풍부터 먼저 합시다. 두 번째는요. 서북풍. 아, 동남풍은 언제 봅니까?
2: 봄에.
1: 아, 봄, 여름. 서북풍은 언제 봅니까?
3: 가을, 겨울.
1: 아, 뭐, 이건 뭐, 그냥, 이건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지금 알았어요. 상식적으로 다 이제 알았는데. 동남풍은 어떤 바람입니까? 결국은요. 자. 자, 동남풍은 따뜻한 바람이죠. 또 가을과 겨울의 서북풍은요, 차가운 바람이죠. 이제 따뜻한 바람, 차가운 바람, 이제 이게 동남풍과 서북풍을 하는데요. 자, 그만 이제 이런 지금 이제 바람이 두 가지가 지금 이 자연 현상 속에는 다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연 현상 속에 이제 이것이 동남풍도 불고 서북풍도 불고 지금 하는데 지금 이제 동남풍 불죠. 자, 그러면은요. 자, 동남풍이 불면은 이게 이제 여름 봄과 여름은 어떻게 됩니까? 만물들이 생성돼요. 자, 그러면 서북풍이 불면 또 어찌 됩니까? 오그라들어요. 소멸. 소멸. 동남풍은 생성시키는 바람이에요. 그러면 서북풍은 뭔가 하면 소멸. 소멸은 뭡니까? 이거는 생성은 살리는 힘이죠. 소멸은 뭡니까? 죽이는 힘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지금 다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 이제 생성과 이제 소멸. 이 두 가지, 이제, 그,로,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봄과 여름이 되면은, 만물들이 다, 이제,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다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지금요. 근데 겨울 되면은, 싹, 또 다 죽어버리잖아요. 다 죽이잖아요. 아, 그게요. 참, 이게, 진리의 대자연의 힘은 진짜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동남풍과 서북풍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이

0: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지나고 살았죠. 지금까지 안 그랬습니까? 다 했는데 오늘 우리가요 교회법 37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야 정말로 우리 소태산 대웅사님 보세요. 아까 36장은요 한 가정에 비유했잖아요. 근데 이 37장은 뭔가 하면요 세상에다가 이제 종교와 정치 이 역할을 세상에다가 비유해갖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뭔가 하면 동남풍과 서북풍으로 비유를 해 주신다 이 말이죠. 이게 대단한 것이죠. 자, 근데 그런데 그래서 생성과 소멸 이거 보세요. 그 제가 이제 어느 그 교당에서요 천도제를 지내서 제가 천도제가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천도제 지내는데 이제 갔어요. 설교를 하러 갔어요. 갔는데 그 천도제 이름이 천도제를 지내면서 이제 천도제 이름이 뭔가면요 생성과 소멸의 하얀 축제. 생성과 소멸의 하얀 축제. 표현 멋지겠죠? 생성과 소멸의 하얀 축제. 자, 우리 인간 사는 것도요. 우리 가까이서 봅시다요, 우리가요. 지금요, 계속 생성과 소멸이 우리 가까이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죠? 나한테 지금 생성과 소멸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요, 지금 저로 어느 기에 들어갔습니까, 제가요? 소멸기에 들어갔잖아요. 아, 솔직하게 말하지 뭐 소멸기에 들어갔죠. 서서히요 올 다르고 작년 다르고 이제 내년 다르고 할 거예요. 그게 소멸기에 들어간 거예요. 아, 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요 생성기도 있어요. 우리 경선님이나 여 지금 연타님 같은 아, 이제 창타님 다 지금 아직도 이제 생성이에요. 생성요. 아, 축하합니다. 저요 이제. 아, 경선님 축하해요. 야, 이제 지금 생생해요. 근데 이제 이것이 말이죠. 진리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 말이죠. 엄청난 거예요. 이런 쌍의 진리는 우리들에게 뭐를 베풀고 있습니까? 생성과 소멸. 이 두 가지의 힘을 다투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이런 쌍 진리가 하는 역할이다, 이 말이죠. 생성과 소멸. 자. 이 세상에 한없는 생성이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가? 진리의 대위력이 이런 쌍 진리가 갖고 있는 대위력에 의해서 말이죠 생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요 모든 만물들이 다 생성. 아, 내가 며칠 전에 산책하러 이제 갔는데요. 아, 뱀 있죠, 뱀. 그거는요 열 번 보면 열 번 놀라죠. 쓱 지나가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것들이 말이죠 싹 나왔잖아요. 근데 겨울에는 이것들이 나옵니까? 겨울에는 뭐 합니까? 야들이 잠자지요. 동면한다 그러죠. 이게 소멸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뭔가 하면요 생성으로 나왔죠. 근데 지금 물리면은 독이 덜어답니다. 왜냐하면요 겨울에 동면을 했으니까 독이 덜 찼어요. 그런데 가을에 물리 뿌리면요 독이 대기 차갖고요 더 힘든데요. 그러니까 뱀도 조심합시다. 자, 이 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가을 되면은요 생성이 거기에 달했죠. 여름 지나갖고 먹을 거 많이 먹고 해갖고 독이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겨울은 덜 먹었으니까 독이 덜 찼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가 전부 생성과 소멸이거든요. 그래서요 이 세상에는 모두 뭐로 가득 찼는가 하면 생성과 소멸로 가득 찼는데 이것이요 하얀 축제. 하얀이 뭔가 하면요 이거 알아두어야 돼요. 절 가면요 사찰 가잖아요. 사찰 가면은 사찰 이름이 옥타님 사찰 이름이요 청년암. 그런 사찰 이름 있죠? 청년암. 자, 청년암. 그 전형적인 청년암이 어딘가 하면 우리 대종경에도 나중에 이제 나올 겁니다. 대종사님 이천풍과 더불어서 청년암 뒷산을 그릴 때 그 힘들고 하는 거 다 나오죠? 그 청년암입니다. 그 청년암은요, 낮은 곳에 있어요. 암자가. 근데 청년암만 있습니까? 또 뭐 있습니까? 백년암. 예, 백년암은 높은 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얀 축제. 하, 이름 잘 정했죠? 하얀 축제. 그러니까 말입니다. 높은 곳에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 몸입니다. 기운이 말입니다요. 무겁고 이 몸도요. 제가 이제 몸뚱아리도 마찬가지 돼요. 나이 드니까 내 몸뚱아리 자체가 무거워지대요. 그럽니까? 무거워져요. 그러니까요. 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게 업장이, 업이 내 몸이 무거워진다 이 말은요. 내가 살았던 업이 내 몸속에 쌓였어요. 그렇죠? 쌓여있어요. 내 몸속에. 내가 살았던 업이 쌓여있다 이 말이죠. 그 쌓여있는 업이 뭔가면 내 몸뚱아리를 무겁게 한다니까. 근데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벼워져요. 하얀 축제. 멋지죠? 그런데 이 세상은 말입니다. 생성과 소멸이 순간순간 일어나면서 그 수많은 생성과 소멸이 일어나는 그 속에서 우리들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천도제가, 원불교의 천도제는 어떤 천도제냐? 생성과 소멸을 우리가 말이죠, 같이 겸하는 그런 하얀 축제의 장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천도제 이름 잘 지었죠?
1: 네.
0: 이제 이런 지금 이제 현상들로 우리들에게 지금 이제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그 이제 생활들을 앞으로 이제 그 끌어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지금 그 이 동남풍과 서북풍은요, 이제 앞에 36장은 한 가정에다가 비유를 해가지고 우리가 정치와 종교를 이제 비유를 했지만도 이 지금 37장에서는요, 이 지금요, 세상에서 부는 기운과 바람을 통해 가지고 지금 진리의 그 위력을 이렇게 설파하시는 거예요. 37장에서는요.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운영,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으로는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로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으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 도가에서 공부하는 것을 보면 정할 때 공부에만 편중하여 일을 하자면 공부를 못하고 공부를 하자면 일을 못한다 하여 혹은 부모 처자를 이별하고 산중에 가서 일생을 지내며 혹은 비가 와서 마당에 곡식이 떠내려가도 모르고 독서만 하였나니 어찌 원만한 공부법이라 하리요. 그러므로 우리는 공부와 일을 둘로 보지 아니하고 공부를 잘하면 일이 잘 되고 일을 잘하면 공부가 잘 되어 동과 정 두 사이에 계속적으로 삼대력 얻는 법을 말하였나니 그대들은 이 동과 정에 간단이 없는 큰 공부에 힘쓸지어다.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3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프랑스어로 세라비는요, 직역하면 그것이 인생이다 라는 뜻인데요. 사는 게 다 그렇지, 그런 게 인생이지, 이런 뉘앙스로 쓰이는 말이래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땐 이런 게 사는 맛이지 라는 의미로 쓰고요. 그 반대의 경우엔 인생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모두 말할 수가 있는데요. 어느 한 가지로 딱 규정되지 않은 게 맑았다가 또 흐려지는 삶의 다양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더 좋은 날, 더 많이 세라비 할 수 있길 바라면서 새롭게 밝아온 오늘 아침 즐겁게 시작해볼까요? 9월 3일 목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0: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1: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2: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3: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1: 엄마, 여기 꽃.
4: 고마워.
3: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5: 우린 다른 적이 없어요.
6: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7: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8: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9: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0: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9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제이세라 인생은 아름다워 전해드렸습니다. 세라비 좋다가도 나빠지고 맑다가도 흐려지는 게 인생이 아닐까 싶을 때 그럴 때 여유 있게 세라비 하면서 그 시간을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또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날도 또 아닌 날도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여러분이 기분 좋게 세라비 외치는 날들이 훨씬 더 많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그런 좋은 날 중에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2시간 함께 시작해볼까요? 2부에는 신청곡 왓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아침도 듣고 싶은 노래들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뭘 들어볼까? 오늘 아침 나의 플레이리스트 속에 담겨있는 노래도 좋고요. 눈 뜨자마자 문득 생각난 듣고 싶은 노래들도 괜찮습니다. 이유가 있으셔도 좋고 없으셔도 좋습니다. 그냥 듣고 싶은 노래 3곡 묶어서 7시 30분 전까지 저희에게 신청해주시면 2부에 저희가 쌩하니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 오물정 8970번 문자 참여 번호고요.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검색하시거나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시면 1대1 참여를 통해서도 글 보내주실 수 있어요. 5136님께서 연아님 굿모닝이에요. 요즘 잘 때 아주 선선해서 매일 꿀잠을 자니까 아침에 컨디션이 아주 좋네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라고 글 보내주셨어요. 밤에 그러고 보니까 올여름에는 그 열대야도 진짜 길었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것만으로도 기온이 좀 떨어지고 그런 것만으로도 밤이 훨씬 쾌적해진 그런 기분이에요. 그렇죠? 잠 못 이루시던 우리 가족분들도 최근에는 꿀잠 주무시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다들 어떠신가요? 오늘 아침 컨디션 괜찮으신가요? 수빈 여언이 아빠님, 어제 소개해 주신 사연을 녹음해서 직원들에게 들려줬더니 다들 너무 신기해하면서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덕분에 저도 어깨가 한껏 올라갔습니다. 타과장 덕분에 제대로 면 좀 세웠네요.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럼 우리 직원분들 가운데도 몇몇 분은 오늘부터 함께 하시는 건가요? 렛츠 기릿. 3562님 오랜만에 인사해요. 연아씨 3562님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저는 아주 바쁘게 지냈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9월 올해도 얼마 안 남았네요. 남은 날들도 모두 모두 특별하게 보내보기로 약속해요 라고 하시며 글 보내주셨어요. 약속 꼭 지켜주세요. 3562님 특별하게 보내시길. 이한철의 인생, 언니네 이발관의 인생은 금물 두 곡의 노래 듣고 올게요.

이한철의 인생, 언니네 이발관, 인생은 금물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고요. 7시 17분 13초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목요일이에요. 벌써 여러분,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9월입니다. 가을입니다. 우리 이번 주 시작하는 초반? 뭐 그때쯤 얘기했던 것 같은데 벌써 9월의 세 번째 날입니다. 이야, 그쵸? 자, 오늘 목요일이니까요. 3부에는 신개념 쿡방 수수께끼 밥 퀴즈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등장할 맛깐날 재료는 무엇일지 3부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일단 2부에는 여러분의 신청곡들 기다리고 있다는 거. 오늘 아침 듣고 싶은 노래들 저희에게 빠르게 신청해 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척이에요. 별땅.

척의 별당 유피의 뿌요뿌요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고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부 끝곡 흰 박혜원 3일 후 전해드리고 2부 준비해서 올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더 로맨틱 2개월의 노래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9월 3일 목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2부에는 앞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도 신청곡 왔죠. 우리 특가정 가족분이 골라주신 노래 3곡 배송해드릴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노래 준비됐는지 여러분도 직접 잠시 후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번 카카오톡 채널 계속해서 열어둘 거고요. 6338님께서 이제 한낮에도 너무 덥진 않아서 운동을 미룰 핑계가 없네요. 유유. 하긴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귀찮을까요? 연아 씨가 따끔하게 한 소리 해주세요. 라고. 그쵸. 그전에는 아 나라에서 이 시간에 나오지 말라고 했어. 아이 한낮에 이렇게 더울 때 운동하는 건 오히려 건강을 해쳐. 막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미룰 수가 있었는데 근데 그쵸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핑계를 대기에는 날씨가 꽤 온화하게 적절해져서 근데 제가 따끔하게 한 소리를 하기에는 저 자격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6338님 운동을 계속 안 하니까 진짜 체력이 떨어지고요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게 한 해 한 해 느껴지더라고요. 6338님은 아직 늦지 않으셨으니까 기운을 내시고 힘을 내시고 해내시길 바랍니다. 6338님 오늘은 운동하세요. 기아의 뉴스 준비했습니다. 노래 듣고 신청곡 배송해드릴게요.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샛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타고스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반갑습니다. 특가점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7237 고객님께서 엊그제 현미 씨가 예능에 나온 걸 봤는데요. 보다 보니까 갑자기 김삼순 드라마가 생각나서 너튜브로 정주행 중이에요. 보다 보니까 OST가 너무 좋아서 신청합니다. 라며 보내주신 클래식콰이의 She's, 클래식콰이 이승열 Be My Love, 지선의 이별 못한 이별까지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7237 고객님, 신청곡 맞지요?

7237님이 골라주신 내 이름은 김삼순 OST 가운데서 클래식콰이의 She is, 클래식콰이 이승열 Be My Love, 지선의 이별 못한 이별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덕분에 저도 오랜만에 막 그 장면들이 막 떠오르네요. 이 가끔씩 TV 돌리다 보면 옛날에 했던 드라마 재방해주는 채널들이 있잖아요. 언제 봐도 재밌는 드라마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커피 프린스 1호점이라든지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짜 한참 만에 보는데도 너무너무 재밌고 새록새록하고 그렇더라고요. 7558님, 연아님, 렉시 애송이 노래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 준비됐습니다. 2부 끝곡으로 띄워드리고요. 3부 준비해서 올게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3: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2: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4: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고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 하리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이길 힘이 생기리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메이비 하울의 연애 3부 첫 곡이었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9월 3일 목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목요일 3부에는 신개념 쿡방 수수께끼 밥 퀴즈 함께하는 날입니다. 요리하는 방송 쿡방 잠시 후에 들려드릴 거예요. 오늘 어떤 재료가 등장했는지 도대체 어떤 재료로 요리를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요리 재료가 무엇인지 눈치채셨다면 여러분만의 요리 꿀팁들도 저희랑 공유해주세요. 이걸로 요렇게 먹으면 더 맛있지롱. 여러분만의 꿀팁들, 레시피들 저희와 함께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목요일이니까요. 4부에는 또 여러분의 소소한 행복과 감사의 순간들 함께 얘기 나눠볼게요. 오늘도 아주 나이스해 여러분의 아침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 소소한 행복과 감사의 순간들도 함께 해주세요. 자랑 마음껏 하셔도 괜찮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 열어둘게요. 2NE1의 어글리 띄워드리고 오늘의 팝 퀴즈 함께합니다.

쩝쩝 박사를 위한 나라는 있다.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신개념 국방 수수께끼. 재료를 마치는 자에게 선물이 있나니 도전하시겠습니까? 밥 퀴즈. 오늘은 감칠맛이 아주 끝내주는 땡땡 김치찌개를 끓여볼 거예요. 먼저 김치는 반의 반 포기 정도를 먹기 좋게 썰어두시고요. 대파랑 양파도 썰어서 준비해 놓을게요. 그 다음엔 팬에 참기름을 한 바퀴 두르고 김치부터 달달달 볶아주는데요. 김치가 숨이 죽고 익기 시작하면 땡땡 통조림 한 캔을 국물까지 싹 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물은 적당히 더 넣은 다음 설탕 한 큰술, 다진 마늘 반 큰술, 된장은 아주 살짝만 넣어서 팔팔 끓여주는데요. 마지막에 아까 준비해둔 양파와 파를 넣고 고춧가루까지 두 큰술 더 넣으면 완성! 어때요? 쉽죠? 오늘은 맛깔난 땡땡 김치찌개로 더 맛있는 한 끼 드셔보세요. 오늘은 땡땡 통조림을 넣은 김치찌개를 만들어봤습니다. 주로 조림이나 구이로 먹고요. 한겨울에는 과메기로도 즐기는 오늘의 땡땡은 무엇일까요? 땡땡 김치찌개, 아, 맛있죠. 1번 음치, 2번 몸치, 3번 박치, 4번 꽁치. 1번 음치, 2번 몸치, 3번 박치, 4번 꽁치.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오늘의 정답이 무엇인지 보내주세요.

신개념 쿡방 수수께끼 밥 퀴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땡땡 감칠맛이 아주 끝내주는 땡땡 김치찌개를 끓여봤습니다. 근데 요 땡땡 김치찌개를 끓일 때는 반드시 캔 땡땡을 넣어야 하잖아요. 그쵸? 뭐 어렸을 때부터 늘 그래왔어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캔땡땡을 넣으면 진짜 감칠맛이 엄청난 김치찌개가 완성이 됩니다. 요새는 김치찌개 전용으로 나온 또 그 캔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양념까지 다 들어있어서 진짜 김치만 있으면 되는 너무 간편한 제품들도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의 주재료인 땡땡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땡땡 통조림을 넣은 김치찌개를 만들었는데요. 주로 조림이나 구이로 먹고 한겨울에는 과메기로도 먹는 오늘의 땡땡을 맞춰주세요. 1번 음치, 2번 몸치, 3번 박치, 4번 꽁치. 1번 음치, 2번 몸치, 3번 박치, 4번 꽁치. 정답 아시겠다 하시는 분은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남긴 글은 100원 드는 샵 8970번, 우물정 8970번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오늘의 정답 보내주세요.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기분 좋은 날 그대와 함께 협립양산
2: 산뜻한 색상 세련된 디자인 협립양산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1: 협립양산
2: 협립양산 참 좋아요. 우리 곁에 협립.

0: WBS
1: 특별한 아침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Wow, good morning. 축 처진 출근길.

0: 김준현입니다. 예.
1: 르노.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 르노.

이효리 7277뱅뱅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쿡방 수수께끼 밥 퀴즈 함께 해봤고요. 오늘은 땡땡 통조림을 넣은 정말 감칠맛이 매력적인 맛깔난 김치찌개를 만들어봤습니다. 예전에는 이거 구이를 진짜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 구이를 거의 못 먹은 것 같아요. 최근에는 거의 진짜 김치찌개로 이 아이를 만났던 것 같은데 오늘의 주재료는 무엇일까요? 문제가 나갔고요. 신보라의 꽁꽁 브레이브걸스의 치맛바람 김용임의 사랑의 밧줄 내래 치유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바로 4번 꽁치였습니다. 사실 뭐 고기면 고기, 두부면 두부, 참치면 참치 뭘 넣어도 맛있는 김치찌개이긴 하지만 이 꽁치를 넣은 김치찌개는 특히나 이 감칠맛이 정말 일품이잖아요. 이렇게 맛있는 꽁치에는 혈액 속 콜레스테롤을 줄여서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불포화 지방산이 듬뿍 들어있고요. 단백질과 비타민, 칼슘 역시 가득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 꽁치의 붉은 살에는 혈액을 만들고 빈혈을 예방하는 비타민 B1, B2와 철분이 풍부하죠. 꽁치는요, 10월에서 11월이 제철이라고 하니까요. 올가을에는 맛있는 꽁치 꼭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가을에는 저도 잊지 않고 진짜 챙겨서 꽁치 구이를 좀 먹어봐야겠습니다. 구하나오하나님, 정답 4번. 우리 남편이 맛있게 잘해요. 자랑하시는 거예요. 3796님 안녕하세요. 정답 4번 꽁치입니다. 6823님 4번 꽁치. 저 김치찌개 할 때 꽁치 넣고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구이도 좋아하고요. 그러니까요. 이 꽁치 김치찌개만의 그 특유의 풍미가 있잖아요. 정말. 7331님 정답 4번. 해외여행 갔다 오면 제일 먼저 먹는 게 김치찌개입니다. 이 그렇게 되죠. 이상하게 해외여행 갔다 올 때 제일 도착하자마자 집에서 제일 먼저 먹는 게 라면 아니면 김치찌개 아니면 된장찌개 셋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2706님 4번 꽁치요. 오늘 아침 꽁치는 아니지만 참치 김치찌개 먹었어요. 한국인의 필수 음식이요 해주셨고요. JH님 4번 꽁치. 뜨끈한 꽁치 김치찌개 정말 먹고 싶네요. 계란 으깨서 마요네즈 넣어 만든 반찬이랑 같이 먹으면 최고라고. 와 진짜 김치찌개는 짝꿍들이 있잖아요. 정해진 짝꿍들. 김치찌개, 계란후라이, 김. 거기다 이제 그 햄 한 조각 이렇게 질질 구워서 같이 먹으면 와 진짜 완벽하죠. 3461님 4번 꽁치. 곧 과메기 철이 다가오네요. 저는 과메기를 있는 그대로 좋아하는데 신랑은 비릿해서 못 먹어요. 그래도 제가 과메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혼자 먹기엔 너무 인정없어 보여서 신랑 과메기는 구워서 줍니다. 아 과메기를 생각하니 아침부터 침이 고이네요 라고. 9665님 1번 꽁치 김치찌개 해주셨는데 1번은 음치였습니다. 음치였습니다. 9665님 이게도 근데 꽁치 김치찌개가 맞기는 맞거든요. 이거 약간 보류로 해둘게요. 112일 아기를 두고 출근하는 워킹맘입니다. 아기 두고 출근한 지 4일째네요. 아직은 출근길마다 눈물이 나요. 아침에 편의점에서 묵은지 김밥 하나 먹으면서 방송 듣는데 오늘 저녁엔 꽁치 김치찌개 해먹으며 육아를 해봐야겠네요. 스트레스 확 풀리시게 칼칼하게 해서 드세요. 9720님 4번 꽁꽁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소소한 웃음 감사합니다. 4270님 4번 꽁치. 꽁치 김치찌개도 맛있지만 저희 집은 삼겹 넣은 거 좋아해서 그것만 넣어요. 유유 보내주셨어요. 저희 집도 일손이는 삼겹살이에요. 저희는 거의 김치찌개 할 때 삼겹살 한 근 정도 넣거든요. 그 정도면 삼겹살 찌개가 아니냐 할 정도로 삼겹살을 많이 넣어서 먹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뭐 이 또 색깔이 다 다르니까 참치는 참치만의 그 담백함이 있고 꽁치는 꽁치만의 감칠맛이 있고 또 삼겹은 삼겹만의 그 약간 진한 육수의 맛이 있으니까 골고루 먹습니다. 4868님 4번 꽁치. 꽁치는 연탄불로 석쇠에 구워 먹어야 제맛이죠. 그러니까요. 거기 위에 굵은 소금 싹 뿌려가지고 칼집을 싹싹싹 낸 다음에 어렸을 때는 그런 연탄구이 생선구이집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그쵸? 어린 시절 엄마가 연탄불에 구워주신 맛 지금도 생생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저희 엄마도 아닌데 저도 되게 생생한 느낌이에요. 4868님 맛있겠네요. 당첨되신 분 두 분입니다. 뒷번호 2749님 4번 꽁치요. 처음 보내봅니다. 돼지고기 참치 김치찌개도 좋아하지만 꽁치 김치찌개만의 매력이 있죠. 오늘 비 온다는데 소주 한 잔에 곁들여야겠네요. 1143아빠님 연아님 우리 너무 통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 저녁에 중전께서 해주셨단 말이에요. 크크크크 짜기는 했지만 아이고 괜한 말씀을 하시네요.
주말에 1, 2, 3 학교 보내고 잠시 둘이 여수 여행 다녀와서 오늘부터 정상 출석입니다요 라고 해주셨어요. 여수도 맛집 엄청 많은데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셨나요? 그나저나 진짜 삐리리 우리 통했나봐요. 꽁치김치찌개 어제 저녁에 드신 사진을 또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계란후라이랑 같이 드시 정말 맛잘알이십니다. 오늘도 맛있는 거 많이 챙겨 드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당첨되신 분 두 분은 2749 뒷번호 쓰시는 분 그리고 123아빠님 두 분입니다. 두 분은 지금 바로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딕펑스예요. 치어걸.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평범한 하루를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 순간을 찾아볼까요? 행복 가보자고.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 오늘도 아주 나이스.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뒷번호 9082 쓰시는 분, 그동안 비가 와서 밀렸던 빨래들 싹 돌려놓고요. 신나게 청소 중이에요. 깨끗하게 청소.

이수현, 푸른 산호초, 김민석, 청춘일기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분들 하루를 보내시면서 소소한 행복들 많이 많이 자주자주 만나시길 바랄게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목앤목어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인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3일 목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에일리의 보여줄게 전해드리고 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불교 부산 울산 교구장 강덕재 교무입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어 가자는 왕산 종법사님의 신년 법문을 받들어 실천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 공부 다짐 지속되고 있으시죠?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노력, 자력양성, 끊임없이 배우는 노력, 지자본위, 모든 사람을 두루 교육하여 세상을 발전시키는 노력, 타자녀 교육,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한 실천과 노력, 공도자 숭배,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힘들이 모여 세상이 은혜로워집니다. 나의 실천은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덕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사사하고 기괴한 것을 찾으며 영리와 폐륜의 일을 행하면서 입으로만 도덕을 일컫는다면 이것은 사도와 악도를 행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도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도의 원리를 알아야 할 것이며 도의 원리를 안 이상에는 또한 정성스럽게 항상 덕을 닦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점점 도를 통하고 덕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도품 3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8.3MHz WBS 대구 원음 방송입니다. HLCS

노래 하나, 추억 둘. 한참 어린 후배의 인생 계획을 듣게 됐는데요. 참 진취적이고 주저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직은 겁날 게 없지 싶다가도 사실은 너무 멋져 보였어요. 생각해보면 다들 그런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특별한 그들이 있는 게 아니라 용기와 자신감이 넘치는 시절이 있는 거겠죠.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경험이 많아져서 좋은 점도 있지만 불안감도 많이 늘었습니다. 아니까 무서운 그런 거? 일단 해보고 생각하자는 마음이 스며드는 걱정을 누른다면 지금도 가능합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이에요. 황규영 나는 문제없어.